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워터마크. 네. 저도 처음엔 워터파크인 줄 알았습니다. 워터마크예요. 그러니까 워터마크라는 게 단순히 이 내 것이라는 표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도 저마다의 흔적이 하나씩 남아있죠. 진심을 다했던 순간들이 그 나만의 흔적으로 남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갈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스페셜 DJ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 시간이 기분 좋은 흔적으로 남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카티 프로 시.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E플랫 장조 오프스 넘버 33의 2번 농담 중에 1악장 알레그로 모더라토 칸타빌레 카잘스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734님 벌써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꽤 괜찮은 아침을 맞이하게 해준 오빠의 일상이 항상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별일 없는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기 더 쉬울 테니까요. 그리고 지나서 생각해보면 별일 없이 지나간 하루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행복할 순 없겠지만 대체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멋있고 생각보다 여리고 많이 귀여운 권영배우에게 언젠가 더 좋은 날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익명이고 싶은 팬이. 아이, 감사합니다. 아, 왜 익명이실까요? 궁금하네요. 2734님. 아, 이렇게 너무나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래요. 제가 생각보다 여리고 많이 귀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9390, 우물정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adangcbs, adang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이현경님, 안녕하세요. 오늘 건디 마지막 날이라 아쉬운 마음에 다른 일 제쳐두고 듣고 있어요. 곧 다시 만나길 바라고 건영님도 아당님들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4534님. 안녕하세요. 오늘 스티브 박건영님 마지막 날인데요. 제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건영 배우님과 함께한 아당 즐거웠어요. 4534님 이름을 안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치레이님, 건영님 오늘 마지막이시군요. 박력 있는 멘트 또 만나요. 정원님의 부드러운 멘트와는 다른 색깔이라 집밥 먹다가 가끔 외식하는 것 같은.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 효천님, 윤경님, 달빛산책님, 도서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들으시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E플랫 장조 도이치 넘버 929번 중 2악장 안단테 콘 모토를 폴로레스탄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시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2플랫장조 도이치 넘버 929번 중 2악장 안단테의 건모토를 플로레스탄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7522님 건영님 안녕하세요. 이틀 전부터 식탁에서는 핸드폰 금지를 비장하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게 밥을 후다닥 먹고 얼른 자기 방으로 줄행랑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서로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역시 핸드폰이 세계 최강자임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그 6살짜리 딸은 핸드폰이 없으니까요. 5학년짜리 아들과 저와 아내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핸드폰 치우자, 밥 먹는 동안 핸드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사실 이 부모들이 이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질문도 너무 어려운 질문 말고 이 스몰 토크 같은 이런 자잘한 수다 같은 얘기들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처음에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핸드폰 없애자고 이제 밥 먹자 얘기하자 이랬는데, 야구하는 날이었거든요. 저녁에 야구 중계가 너무 보고 싶은데 정말 뭐 그랬습니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팬님, 저는 건영님과 헤어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곧 또 오실 거니까요. 아, 저 곧 또 오나요? 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망고 아빠님, 지하철 타기까지 40분 동안 버스에 서 있느라 인사를 못 드렸네요. 건영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같은 5학년 학부형으로서 앞으로도 좋은 활동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꽤 오래전 1학년 도덕 교과 수업 중에 생애주기 그래프 만들기라는 활동을 하였다. 그래프 중간에 선을 하나 그은 후 그 중간선보다 높은 부분에는 내가 기뻤던 일들을 기록하고 중간선보다 낮은 쪽에는 슬펐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활동이었다. 가장 슬펐던 일은 가장 낮은 위치에, 가장 기뻤던 일을 가장 위쪽에 그리면서 14년 동안 지나온 생을 돌이켜보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었다. 교실을 돌며 학생들의 활동을 살펴보던 중 가장 슬펐던 날에 의외의 글을 쓴 학생을 발견하였다. 보통은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친한 친구가 멀리 이사갔을 때 등을 가장 슬펐던 날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기록한 내 생에 가장 슬픈 날은 바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다. 그 학생은 동심 속의 환상이 깨져버린 때를 가장 슬펐던 날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내심 기발하기도 하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게 하였다. 학생의 발표 후 다른 학생이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선생님, 저는 아직도 산타클로스가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믿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슬픔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가진 사적인 경험과 감정에 따라 슬픔을 느끼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은 아직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는다고 항변한 친구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그 학생만이 알 것이다. 그러나 아직 산타클로스가 실존 인물이며 크리스마스 전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작은 양말 속에 선물을 놓아두고 간다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빌 게이츠는 당신 안의 어린아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하였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는 마음, 늘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넘치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들에게는 우리 안의 어린아이를 늘 간직하는 마음이 교직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자기 만족이 아닌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 학생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위해서 교사도 늘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살면서 현실을 알아가는 것만큼 어린 시절의 설렘과 순수함도 또 그만큼 사라지는 게 어른일까요? 그래서 가끔은 작은 것에도 기대하고 기뻐하던 마음을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도 중요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만큼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었던 마음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저도 지금 제 아들이 산타클로스를 분명히 지금 뭔가 깨달은 것 같은 눈빛이 있거든요. 근데 선물은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아직 제 앞에서는 믿는다라는 그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좀 가정교육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우리 애들만 산타클로스는 아직 있지 이렇게 뭔가 마음을 계속 동심을 채워주는 건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교에 가서 애들끼리 다툼이 없는데 분명히 우리 아빠가 산타클로스 있다고 그랬는데 쟤네 아빠는 산타클로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일 경험하셨죠? 네. 아일랜드 민요 들을까요? The Solly Garden 이명주의 노래입니다.

마누엘 퐁세의 작은 별, 조슈아 베르 바이올린, 마이클 스턴지 위에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강승태, 김민수, 김혜성 등 도덕 윤리 선생님 13명이 함께 쓴 책 나는 도덕 윤리 교사입니다 중 도덕 교사 강승태님의 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일랜드 미녀 더 셀리 가든 이명주의 노래였습니다. 초아님께서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네요. 너무 작게 볼륨 올려달라 하고픈데 혼날까봐. 화성 4124 기사님 볼륨 조금만 더 올리라 해주세요. 직접 얘기하세요. 이걸. 아니 저도 택시 타면은 라디오 들으시는 기사분들 있으면은 저 얘기합니다. 이거 들으시냐고. 엄청 전문가세요. 하루 종일 들으신다고 막 얘기해 주시고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기사님. 리나님께서 박스타님 앞으로 무슨 공연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도 호감이었지만 이제는 막 내적 친밀감이 쌓여서 건영님 공연 마구 보고 싶어요. 네. 앞으로 공연을 계속 하겠죠.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많은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내적 친밀감이 많이 생겼어요. 네. 노래 들으시죠. 제가 이거는 이제 스페셜 DJ 첫날 막 굉장히 더웠던 날 우리 PD님께 신청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틀어주시네요. 영화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 OST 중 메인 테마. 이게 이제 영광의 탈출이잖아요. 우리가 무더위에서 이제 탈출할 기념으로 제가 좀 신청을 했는데 이제 틀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영화 영광의 탈출 OST 중 메인 테마 들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짧은 음악을 이제야 틀어주시다니요. 어떠셨습니까? 이 음악이 굉장히 옛날 사운드 같은 그 질감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뭐 얘기하면 다 이제 아시겠지만 옛날에 주말의 명화 그 시그널 뮤직이었죠. 명화 극장 아닙니다. 주말의 명화입니다. 아, 명화 극장인가요? 아, 피디님 자꾸 허위 정보를 하는데. 온세미로님께서 운동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주유하러 왔는데 주유소 사장님도 아름다운 당신에게 팬이네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굿이에요. 아, 주유소에서 크게 틀어놓고 들으시는군요. 아, 아주 그것도 묘한 매력이 있을 텐데요. 감사합니다. 하늘바다님, 재직 시절 결근한 선생님을 대신해서 어쩔 수 없이 보강이나 대강을 들어야 할 때가 덜어 있었습니다. 본 수업보다 더 철저하게 수업 준비를 해서 심호흡을 한 후 교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던 비명과 헌어성이 기억나네요. 분위기 파악할 나이가 된 고등학생 녀석들인데도 본 수업 과목이 무엇인가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하물며 수년간 애청해온 아당지기들이 많은 이 프로의 스페셜 DJ라니 부담이 좀 있으셨을 텐데 티나지 않게 진행을 잘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아, 하늘바다님께서 무슨 과목을 하셨을까요? 이게 학생들이 비명과 환호성을 지른다는 건 이거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늘바다님 수업이 인기가 많으셨던 선생님이셨나 봐요. 저는 부담은 없었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프로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왔지요. 그렇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의 길을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1부 끝곡으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조 쾌엘 넘버 216번 중 1악장 알레그로, 크리스티안 테슬라프의 바이올린과 지휘, 도이치 카마 피라모닉 브레멘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10시부터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CBS 레인보우 앱 오른쪽에 TV 모양의 아이콘 보라가 뜰 텐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말의 명화이냐 명화극장이냐 의견이 분분한데요. 빨리 정답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 첫 곡으로 고은 씨, 김민기 작곡 가을 편지 김민기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아, 선곡 가을이 와르르 쏟아지네요. 보헤미아님께서. 그렇죠. 노래 한 곡에 갑자기 가을이 확 쏟아집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바람은 선선하고 햇빛은 따뜻하더라고요. 하늘은 파랗고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네,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오른쪽에 TV 모양의 아이콘 보라가 뜰 텐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기다렸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관전.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데이비드 E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첼리스트 심준호의 협연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이 연주되죠.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교회음악 전문 합창단이죠. 칸티쿰 합창단의 공연에 초대합니다. 스칼라티의 스타바트 마테르, 로시니의 작은 장엄 미사를 노래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입니다. 아드리앙 페르시옹 지휘의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리죠. 박혜지의 타악기 협연

곡으로 웨트베시의 말하는 드럼을 연주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에 초대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0번, 11번, 15번, 18번을 들려주죠.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 앙상블 밴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의 협연으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백암 아트홀입니다.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데뷔 70주년 기념 무대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20번, 브람스의 4개의 발라드를 연주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벨의 현악 사중주, F장조 중 2악장, 생기 있고 리듬감 있게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보라들을 지금 보고 계시네요. 8824님께서 와 건스타님 오늘도 잘생긴 거 축하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 진짜 최고네요. 준비해 주신 아당 사랑합니다. 예, 축하 받겠습니다. 유리님 새 옷 입고 오셨나요? 잘 어울리세요. 아, 새 옷 아니에요. 이거 좀 됐습니다. 빵수기님 나도 모르게 손 흔드는 중. 저도 여러분들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이시지만. 갬성별님, 뿐이님, 이병희님, 산정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보이는 라디오 잘 보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6776님 애청자입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사정에 조금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이제야 보냅니다. 작년에 건영님 브로드웨이 42번가 커튼콜 탭댄스가 생각납니다. 저희를 흥겹고 웃게 해주시던 박수유도 언제나 힘이 되는 방송입니다. 그 브로드웨이 42번가 공연에서 저는 사실 탭댄스를 추지 않는데 이벤트로 특별 이벤트로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커튼콜 때 보여드렸죠. 아, 그때 저도 생각이 나네요. 원래 제가 아침에 잘 이렇진 않은데 오늘 보라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몸이 어저께 그래서 그랬는지 좀 부었네요. 여기 안정적인 방송 진행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주세요. 여기 안정환 형 닮았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 파마 안 했고요. 원래 살짝 옛날엔 직모였는데 지금 조금씩 꼬부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음악 들으시죠. 슈베르트의 극부수음악 로자문데 도이치 넘버 797번 중 간주곡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슈베르트의 극부수음악 로자문데 도이치 넘버 797번 중 간주곡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2824님께서 외손녀 등원 후 율동공원 산책하려 합니다. 산책하는 주변 분들께 방해되지 않을 만큼 적당한 볼륨으로 2-3일 동안 비 온 후 청명한 날씨에 감사한 날입니다. 베이스톤 박건영님 감사해요. 그렇죠. 비가 며칠 전 왔다가 이렇게 맑아지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산책 잘 하시고요. 나은서님, 스디 박건영님 11일간 고생하셨어요. 시댁 일 보러 간 중에 준비하느라 듣기 모드였네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또 배워요. 뭘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요? 생각나시면 다시 문자 주십시오. 뿔테 안경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가지고 왔었는데 썼다가 벗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순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경을 쓰면 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노안의 시작인가요? 아, 그렇다고요? 이렇게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기 있습니까? 그렇다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헨리 비숍의 보라 저 다정한 종달새를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헨리 비숍의 보라 저 다정한 종달새를 소프라노 조은 서덜랜드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아 제가 노안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은 좀 많이 반가워하시네요. 저는 사실 시력이 1.5, 1.5입니다. 네. 가까운 거 먼 거 다 잘 보이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것도 노안의 과정이겠죠. 1128님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더 좋아요. 일하느라 듣지는 못하지만 살짝 구경했어요. 부어있는 얼굴도 귀여우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참 왜 여태까지 괜찮다가 보이는 라디오 전날 이렇게 붙는 겁니까? 풀꽃님 오랜만에 참여해봅니다. 관영님 참으로 반갑습니다. 전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휴양차 운동 중입니다. 제가 좀 아팠거든요. 언제나 고향 같은 아름다운 당신에게 사랑합니다. 휴양 운동을 가셨군요. 한 달 동안 많이 건강을 회복하셨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려서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미소별님 권영님 보며 채팅창 보다가 아들 때문에 상한 기분도 상쾌해졌어요. 감사해요. 그렇죠. 뭐 살다 보면 그렇게 막 화가 오래 지속될 일은 없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거죠. 다행입니다. 기분이 상쾌해지셔서. 음악 들려드릴게요. 쇼팽의 왈츠 1번, E플랫 장조 오프스 넘버 18번, 화려한 대왈츠 스타니슬라프 분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왈츠 1번 E플랫 장조 오프스 넘버 18번 화려한 대왈츠 스타니슬라프 분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희나리님, 박건영 배우님, 나무 위키에 의하면 4.5kg 우량아로 태어나며 범상치 않은 체격이었다고. 네, 저도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데이터가 쌓여서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힘드셨다고. 예. 엄마한테 효도해야 됩니다. 슈가정님, 진료 받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기셔서 아픈 것도 싹 다 나을듯요. 오늘은 기분이 다운돼 보라 보며 릴렉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생겨서 아픈 게 싹 다 나았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오늘은 기분이 다운돼서 보라 보며 릴렉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지금 괜찮으신 거죠? 슈가정님? 몽키 딸기님. 아들이 어린 시절 건영님 참 좋아했는데 지금 군복무 중이에요. 계속 좋아할게요. 아, 오늘 사연 재밌는데요. 그냥 아들이 좋아. 그러니까 아들이 저를 좋아했는데 지금 군복무 중이고 계속 좋아할게요. 아, 이게 아 시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고맙습니다. 군복무 건강하게 잘 마치시고 계속 좋아해 주십시오. 5391님, 22년생, 23년생, 연년생 딸 둘이 폐렴으로 입원하게 됐어요. 아픈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이 지내다가 잠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겨두고 세차를 맡기러 나왔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이라 그런지 힐링되는 기분이네요. 아이들이 빨리 건강해져서 다시 웃으며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라디오 잘 듣겠습니다. 요즘에 그 제 주변에도 이제 제 동료들 아이들이 있잖아요. 폐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환절기라 그런지 아니면 어쨌든 어린이집 가고 막 그럼 전염병이잖아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겨두고 세차를 맡기셨군요. 라디오 끝나는 시간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달이어, 소프라노 루스 앤 스웬슨, 워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다리어, 소프라노 루스 앤 스웬슨, 워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가면 집으로
1: 코끼리 베이글닷컴.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6: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4: 오늘 마지막 곡으로 뮤지컬 시카고 중에 올드 재즈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리베란테 김지훈 씨가 여러분들을 찾아오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김정원 씨는 이제 9월 14일 월요일 방송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장천홀에서 연주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연주 아주 감동적으로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까지 스페셜 DJ로 함께했는데요. 행복한 시간은 정말 찰나처럼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다시 레인보우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당을 또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5, 6, 7, 8.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지만 되는 일 하나 없는 의료기기 세일즈맨 크리스. 생활고에 지친 아내는 그를 떠나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였지만 그의 곁엔 아직 아버지 손을 꼭 잡고선 아들 크리스토퍼가 남아있었죠. 이대로 무너질 수 없기에 아버지 크리스는 아들의 눈을 보고 얘기합니다. 넌 꿈이 있어. 그럼 그걸 지켜야 해. 사람들은 네가 그걸 할 수 없다고 말할 거야. 누구도 네가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내버려 두지 마. 답을 찾는 법을 알고 있고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는 사람. 크리스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힘, 희망 아니었을까요?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두드리고 도전하며 뛰어들 줄 아는 용기로 오늘도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일 최강의 영화 음악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원더풀 데이즈 중에서 이승열 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어디를 막 이렇게? 네, 언젠가는요. 오늘은 9월의 첫 목요일이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송출은 안 되고요. 매달 월요일, 매달 목요일, 첫 번째 목요일 내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 레인보우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송출되니까 그 어플 들어오시면 TV 모양 클릭하시면 원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 딸기 산도님, 강디 오늘 청담동 며느리 스타일이신데요. 그런가 봐요. 저는 늘 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떤 날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많은 분들 마주치시는 분들 눈빛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맨날 마주치는 분들인데도 오, 오늘 정말 예쁘다고. 네. 목요일은 예쁜 옷 입고 예쁘게 꾸미는 날입니다. 네.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입니다. 11월의 햇빛님. 강희님, 라디오 보라로 뵈니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반갑습니다. 최영맨 보라로 첫 글을 올리네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남현서님은 개인적으로 어저께 제작 발표회보다 오늘이 더 이쁘신 듯. 아,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영화 행복을 찾아서 이야기로 시작했죠. 6821님이 아, 행복을 찾아서 진짜 좋아하는 영화예요. 아이를 데리고 노숙을 이어가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도, 지치고 무기력할 때마다 보는 영화예요. 애정하는 영화가 오프닝에 소개되니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채영음 늘 빼먹지 않고 듣습니다. 너무 소중한 한 시간이에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 영화에서 그 부자지간으로 나오는 그 아들이 윌 스미스와 그의 실제 아들이어서 화제가 되었었죠. 네. 제이든 스미스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배우 겸 래퍼, 패션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0: 극 중에서 아들에게 하는 대사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준달까요? 저는 클로저 어저께 제작 발표했고 이제 연습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연기자 최강이고 라디오 최강이 영화음악 DJ이죠. 네. 근데 DJ를 하면서 이제 연극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연극의 이름이 클로저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작 발표회를 했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안나 역이란 말이에요. 클로저에서. 그런데 저도 이거 연극을 하면서 20대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연극을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클로저에는 레리 안나 댄 앨리스가 나와요. 댄 앨리스는 20대고 레리 안나는 이제 3, 40대인데 레리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안나로서 앨리스를 볼 때 과거에 저에게 해주는 얘기처럼 그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자지간의 마음을 보는 눈빛 느낌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프닝으로 좀 긴 얘기지만 저 에피소드를 살짝 얘기해드리면 그 연극 연습할 때마다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들. 네, 그게 너무 귀엽고 순수하고 네 하나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참 좋아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도 행복하고 거기서도 행복하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잠시 후엔 영화 퀴즈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그득그득 받아가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파블로 베르에르 감독의 무성 애니메이션이죠. 로봇 드림. 무성 애니메이션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런 애니였어요. 중에서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딱 이맘때 노래잖아요. 네, 이 노래는 로봇 드림을 보기 전과 후 들을 때 느낌이 확 달라져요. 분명히 신나는 노래인데 영화를 보고 들으면 한때 가깝고 소중했던 누군가가 떠오르고 아련해진다는 분들 많으시죠? 함께 들었던 노래로 기억나는 사람, 또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케이시 앤더 선샤인 밴드의 부기 슈즈였습니다. 영화 인턴 중에서 들려드렸어요. 인턴이 오늘 16일에 한국판으로 리메이크해서 개봉하던데 너무 기대돼요. 혹시 예고편 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로버트 드니로가 했던 역할이 그 인생 경험 베테랑이자 막내 인턴, 그 벤 역할이 배우 최민식 씨, 그리고 앤 해서웨이가 연기했던 자수성가한 젊은 CEO 줄스는 배우 한소희님.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한 캐스팅이라고 느껴지는데, 특히 개인적으로 그 한소희님의 그런 약간 그 커리어 우먼 그런 룩, 그 오피스 룩. 그렇게 약간 오히려 되게 MZ룩 같지 않고 그렇게 갖춰준 룩을 입었을 때 저는 한소희 배우가 너무 예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볼 수 있게 돼서 참 기대돼요. 여러분도 예고편 보셨나요? 실버 인턴 최민식 씨가 회사 책상 위에 크림빵이랑 보온병 그리고 필통을 올려두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원작이랑은 또 다른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만의 그런 K-직장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아, 많이 공감도 하고 뭉클도 하고 또 위로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에 맞게 바뀐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아, 기대됩니다. 한국판 인턴만의 감동과 재미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김수아님, 운전하면서 듣다가 사무실 도착하자마자 보라 켰어요. 강디 보고 싶어요. 카메라 아이컨택까지 해주시다니 아이돌이세요? 너무 예쁩니다. 부러워요. 하셨습니다. 아니 여기 스튜디오, 이 생방 스튜디오 그 카메라가 약간 위에서 찍고 있어서 아래만 보면 잘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굳이 보라 켜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청개구리님, 오늘 완전 가을 날씨네요. 그렇다면서요? 저 둔감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오늘 헤어 메이크업 하고 왔으니까 메이크업 선생님이 아침에 나오는데 반팔 입고 나오는데 쌀쌀했다고 약간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겨울이 가는군요. 아, 겨울이래. 여름이 가는군요. 오, 빨리 음악 들어야겠다. 땡돌맘님,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강디님 너무 이쁘시네요. 오늘 신랑이랑 캠핑 가면서 듣고 있어요. 우와, 캠핑. 캠핑은 한여름보다 이렇게 약간 그 날씨의 경계가 바뀔 때 참 좋죠. 오랜만에 라디오도 듣고 날씨도

행복합니다. 행복하실 것 같아요. 또 사랑하는 그이랑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호니 아빠님, 11시 알람 맞추고 듣는데 아들이 알람 제목 최강이라고 저장된 거 보고 애인한테 연락 온다고 오해를.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카무루룩님, 가을가을하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한옥의 해수욕장 둘레길 걷고 싶으나 현실은 책상과 모니터 세상이네요 하셨습니다. 한옥에가 오탄가 하고 빼고 읽었는데 인천 영종도 쪽에 있는 해수욕장이군요. 아, 영종도는 아는데 그렇군요. 둘레길 걸으면 너무 좋겠다. 네, 해수욕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산책 느낌으로 바닷가 둘레길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멀지도 않은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옥의 둘레길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바로 어제 개봉한 존 카니 감독의 영화죠. 싱어게인 중에서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듣겠고요. 그 다음으로 들을 곡은 원스 중에서 글렌 안사드,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Falling Slowly 듣고 올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들으신 곡은 영화 원스 중에서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Falling Slowly 였어요. 오늘은 가을이 오는 느낌이 들어서도 그렇고 네, 좀 다른 느낌이지 않으세요? 글렌 한사드가 곁에 없다고 느껴지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앞서 들은 곡은 바로 어제 개봉한 영화 싱어게인 중에서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였습니다.

원스와 비긴 어게인, 싱스트리트까지 국내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존 카니 감독의 신작이에요. 네, 데니 역을 연기한 닉 조나스는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 1원이기도 하죠. 형들과 함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다가 수년간 활동을 멈추면서 각자의 길을 걷기도 했는데요. 어느

이라는 게 겪어본 사람 많이 아는 현실이겠죠? 네. 마침 또박이님이 또 개봉날 맞춰서 싱어게임 보셨다고 하셨고 3600님 길게 문자 주셨어요. 영화를 보면서 같은 노래라도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또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른 노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점이 참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믿어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친구와 가족이 있다면 그럼요. 그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라 어쩌면 충분히 성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엔딩 장면이 참 좋으셨더라고. 감동적이기도 했고 여운도 오래 남았다고 하셨어요. 마저 다 읽고 싶네요. 영화를 보고 나니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엔딩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참 자상도 하게 리뷰 이렇게 팁 주셨어요.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영화 최영음에서 드리는 영화 선물이에요. 무명의 축가 가수 릭과 한물간 팝스타 데니가 우연히 만나 함께 쓴 단 하나의 노래로 엮이게 되는 이야기죠. 바로 방금 전 이야기한 그 영화 싱어게인. 여러분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싱어게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90입니다. 자, 그럼 이제 키즈플러 가보실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영화 상식도 쌓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영화가 좋다, 퀴즈가 좋다.

지난주에 객관식으로 퀴즈를 드렸더니 레인보우에 이런 도발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두근두근님, 체험 수준이 있지. 객관식 문제는 거부한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관식으로 준비했어요.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극장가에서는 사랑의 핫쇼핑 시리즈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름하야 사랑의 핫쇼핑, 이것 보석의 전설. 여기서 이것은 고등어나 꽁치랑은 체급이 다른 바다에 사는 포유류입니다. 싸우면 새우 등이 터져요. 그럼 첫 번째 영화 퀴즈 힌트 나갑니다. 이것이 등장하는 영화 프리빌리 기억하시나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12살 소년 제시와 수족관에 갇힌 윌리가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였죠. 프리빌리보다 아바타가 익숙한 분들은 아바타 물의 길에 나오는 툴쿤이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툴쿤이 오늘의 정답을 닮았거든요. 이번엔 한국 영화로 가보겠습니다. 최인호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한국 영화 이것 사냥은 배우 이미숙과 안성기 더불어 가수 김수철 씨가 병태역으로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 제목과 동명인 송창식 씨의 노래가 히트를 하면서 이 영화 주제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눈치 못 채신 분들은 큰 맘 먹고 마지막 노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무신화처럼 숨을 쉬는 아 땡땡이 잡아.

예.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프리빌리, 아바타 물의 길, 툴쿤, 하츄핑, 이것 보석의 전설과 이것 사냥, 공통적으로 연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선물 딱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희 주간식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하츄핑,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중에서 힘, 사랑의 빛, 그리고 아바타 물의 길 중에서 위켄드의 Nothing is lost, You give me strength였습니다. 1호님, 주간식이란 말이지, 고래? 고래겠군이라고 하셨어요. 약간 저희 연습실에서 오만석 씨가 많이 하는 개그인데요. 네. 깡하늘님, 이 정도면 객관식과 뭐가 다른가요? 정답 고래요. 아니 여러분, 선물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청취층이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3337님, 강디님 노래 너무 잘하세요. 아 이거 뭐지? 아 진짜. 네 이거 뭐죠? 네. 그 바람에 정답 알았어요. 정답은 고래죠. 칭찬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하네. 윌러님 고래고래 소리쳐봅니다. 7544님 정답 고래요. 커다란 덩치에 비해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그 동그란 등에서 뿌 하면서 물이 슝 쬐끄맣게 나오는 게 너무너무 귀엽죠? 맞아요. 정말. 물망초님 저요 정답은

0: 고래예요. 저는 고래하면 어렸을 때 읽던 피노키오 생각이 나요. 저도 항상 그런데 진짜 큰 고래 뱃속엔 피노키오가 있는 거 아닐까 했던. 맞다.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있었지. 저는 고래 따로 피노키오 따로 생각했네요. 저는 성경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요나랑 헷갈렸던 것 같아요. 0321님 정답 고래입니다 하셨네요. 지금은 고딩이 된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고래라고 하셨어요.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최강의 영화막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마침 유경준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영화 그랑블루 중에서 그랑블루 서곡 띄우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홈핏.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아침엔 이유 없이 기분이 바닥을 쳤는데 오후가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 깔깔깔 웃고 있어요. 버럭 화내고 돌아서자마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합니다. 변덕스럽다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매 순간 마음을 다독이는 어떤 센서가 작동하는 중 아닐까요?

마음은 늘 어제보다 조금 전보다 살짝 더 나아지는 쪽으로 흘러갈 길을 찾고 있는 듯합니다. 바람이 좀 선선해졌나 싶다가 다시 더웠다가 이맘때 날씨 변덕도 곧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더 좋은 날을 선물처럼 준비하는 자연의 센서도 부지런히 작동 중일 테니까요.

0: 데이브레이크 들었다 놨다 기분이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그런 거죠 뭐. 그 센서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방금까지 덥다고 짜증내다가 선풍기 바람 조금 쐬고 나면 바로 시원하다. 이제 가을인가? 이런다니까요. 오해 쉼표님. 이런 때가 항상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가을이라고 매일 날씨가 또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이 환절기 시기를 또 잘 보내야 감기도 그렇고. 김연숙님. 웃음나고 기운나는 센서가 나에게도 다가와주길요.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길에 바람에서 정말 가을을 느꼈어요. 아니 하늘이 이미 가을이에요. 높게 아주 높게 구름도 뭉글뭉글 핀 가을 하늘이에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6: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0: 지금 다운로드.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바이브 가을 타나봐 1호 사모님 아이유 바이 썸머 8810님 들풀이님이 벌써 가을인가요? 벌써라뇨. 가을 9월부터 가을 하기로 우리끼리 약조를 하였잖아요. 이제 가을 타야겠네요. 우선 지금은 커피 타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야, 8327님은 가을을 이렇게 맞이하셨네. 저는 오늘 아침 절친한 가을 손님과 벌써 인사를 했네요. 비염이란 녀석이 안녕하고 왔네요. 그러네. 이렇게 계절 바뀔 때 비염인들은 오늘 이제 저희 휴게실 공간 쪽이 무언가 타는 냄새로 가득한데 작가님께 아우 타는 냄새 안 나냐고 그랬더니 무슨 냄새가 나냐며 코가 막혔다며 아 비염의 계절이 돌았구나. 아 못 맡으세요. 6276님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랑 둘이 여행 가는 중이에요. 첫째가 자기 믿고 다녀오래요.
1: 첫째가 몇 살인데 믿어도 좋을까요? 오. 어른이 뭐 모르는데 막 아우 그래
0: 믿어야지 믿어야지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9390

0: K-윌 선물 스마일님이 신청해 주셨고 연철 슈퍼스타 560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3714님이 어제 구모 끝난 입시생 딸.
1: 구모가 뭐예요? 아홉 번째 모의고사예요?
0: 9월 모의고사?
1: 아, 저 이렇게 줄여 쓰고 그러면은 정말 왕따 된 기분이란 말이에요.
0: 모의고사는 마쳤잖아. 그죠?
1: 수능 끝난 것처럼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시더니 오늘 학교 출결 안 해도 된다고. 지멋대로야 아주 그냥. 너 대학생이냐? 아침부터 전쟁 치르고 학교 보냈네요. 언니, 우리 고3 때 어찌 보냈나요? 왜 이래? 기억나잖아, 3714. 뭘 모르는 척해.
0: 그 딸이 뭐 어디서 툭 튀어나왔나? 다 내 DNA 달고 나왔지?
1: 그러나 저는 말이죠. 출석은 항시 저 우리 뭐였지 그거? 출석 잘하면 받는 상?
0: 개근상. 그거는 뭐 당연했어요. 아, 성실함밖에는 없었어요. 예. 세상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날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 때는 무슨 뭐 이렇게 뭐 출결 안 해도 되는 날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날이 어디 있어. 안 왔다가는 죽는 거야. 선생님이 메타작을 그냥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도 학교에서 아파 죽자 이런 적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뚫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또 요런 게 이제 애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0: 오늘 하루 쉬자 뭐 이런 말을 정말 제라늄님이 요즘 개근하는 거 특별하지 않대요 인절미님? 아니 특별하려고 개근하는 게 아니라 개근해야 되니까 개근하는 거예요. 개근은 그냥 기본이지 뭘 특별해진 세상이 됐나? 모르겠네. 6501님 집순이 아줌마 진짜 오랜만에 버스 타고 와우 남대문 시장 나들이 갑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버스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도 재밌고 그릇 구경하고 애들 먹일 영양제랑 만두 사서 두 손 무겁게 집에 돌아갈래요. 별의별 게 다 있죠. 저도 남대문 동대문 시장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유튜버들이 그런데 가서 대충 이렇게 보여주시고 사실 이제 저는 최근에는 선우용녀 쌤이 원단 시장 가서 원단 끊어서 옷에 입는 걸 보고 큰 감격을 받고 저희 스타일리스트에게 보냈더니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크크크크를 보낸 거예요. 아, 나 진담인데 크크크크를 보냈어. 아, 나 정말.
1: 태희의 끝사랑. 쭈사랑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1174님이 신청하신 바비킴 소나무.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스타 호텔 매트리스.

0: best sleep.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0: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5: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5: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다스테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도착!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광고 전에 임재범 내가 견뎌온 날들 9110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도경수 영원의 써니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듣고 2부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8: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11: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렉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펄스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이동훈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0: 상품권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관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6: 슈가버블,
5: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요즘 유산균 장부...

101의 에너제틱 블락비의 허, 지드로의 곤 삐딱하게를 들으시고 이러한 신곡을 듣고 이러한 최신곡을 듣고 좋네 느껴지면 영해진 기분입니다. 스케치님 다 한 10년씩은 최소 된 곡인데 신곡으로 느껴지셨다라면은 영해진 기분이 그러니까요. 이들이 심지어 저기 뭐야 빅뱅은 20주년 뭐 그거 했을걸요? 이번에 낸 게 아마 20주년 기념일. 그래서 이들도 이제 원어원은 이제 잠시 활동하고 이제 따로 이렇게 활동하고 블락비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따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최소 10년이 되었고요. 예, 빅뱅은 20년이 되고 해갖고 노래들도 막 그래요. 삐딱하게 13년 전 곡이라고. 신곡이야? 신곡이야! 20년은 돼야지 그냥. 아 그래. 요즘 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8055님. 늦휴가 강원도로 떠납니다. 날이 그리 막 덥지도 않고 날씨 너무 좋네요. 배고프지만 참고 가서 그렇지 만난 거 먹을래요. 열만 들으며 졸지 않고 무사히 잘 갈게요. 지금 가면 아주 시원할 거예요. 계곡 들어가면 발이 얼어버릴걸요? 계곡은 진짜 차가워서. 야생화님, 가을 환영. 도전! 독서 챌린지 3개월에 10권. 2일째 독서 인증. 완독을 응원해주세요. 폭염 보내고 그토록 기다린 가을. 각자의 방식으로 즐겨와요. 그래, 3개월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챌린지 해도 괜찮겠네요. 2일째. 3일도 안 돼서 인증한 건 좀 빠른

진짜 얼마나 우울한지 감도 안 오는데 왜 우리 우울해서 엄마 우울해서 빵 쌌어 이거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이분 봐요. 우울해서 생크림 팥빵, 그냥 팥빵, 블루베리 롤, 모카빵, 고로케, 슈크림빵, 쑥 앙버터, 족발에 샐러드 한 사발 먹고 행복한 기분으로 산책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시큼한 샤워도 빵사 모아야 돼요. 이분은 우울한 걸까요? 빵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쌈남매 언니, 나 너무 웃겨가지고. 이건 우울을 가장한 빵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거 아닐까? 제가 커피 한잔 드릴 테니까 안 우울한 것 같아요. 빵을 이 정도 먹는다라 치면은. 우울함은 사실 소화도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 족발에 샐러드까지 잡숫는다는 거는 우울하지가 않은 걸로 판명이 됐어요. 커피 먹고 빵을 좀 줄여보세요. 너무, 그냥 내가 빵을 먹는 게 아니라 빵집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헨젤과 그레텔이 아니잖아요. 걔네들 그집 부셔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좀 먹어보세요. 아, 이 하늘, 이거 어떡해. 야, 1년에 이런 하늘은 진짜 몇번못 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하늘 좀 보세요. 7513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회사에서 도시락 후다닥 먹고 전쟁기념관 산책 왔어요. 오늘 하늘 너무 예쁘네요. 직장맘에게 점심시간이 제일 행복한 건안 비밀요 하시면서 하늘을 탁 걸쳐놓고 전쟁기념관 사진 보내주셨는데, 역시 최고의 인테리어는 자연이다. 제가 전쟁기념관 옆 이렇게 지나갈 때 항상 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심지어 거기가 전쟁기념관이니까 이렇게 마음적으로 막좀 이렇게 묵직해지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회색빛의 좀 우울한 그런 약간 느낌이었거든요. 와, 근데 오늘은 뭔가 이렇게 보람차다. 이 땅을 지켜주신 것, 이런 하늘을 내어주시려고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막 하늘이 예술입니다. 0825님, 새벽에 중딩 아들내미 도시락 싸주고 출근했어요? 오늘 무슨 날인데 도시락을 싸야 됐어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겠다고 주먹밥에 닭강정에 후식으로 샤인 머스켓까지. 점심 맛있게 먹겠죠? 아니, 얼마나 맛있게 하면은 이렇게 가져갔냐? 나는 아닙니다. 8266님, 남편이 1년 6개월 육아휴직 마치고 오늘 복직했어요. 24시간 붙어 있을 땐 사소한 일로 많이 투닥거렸는데, 오늘은 남편 없는 집이 많이 허전하네요. 소방관인 남편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아우, 커피 두잔 드릴게요. 그래도 또 남편이 도움이 크게 됐죠? 4588님의 신청곡 조장혁 중독된 사랑, 7139님의 신청곡 조규만 다줄 거야.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5: 광고 전에 10cm 사랑은 은하 수다방에서 들으셨고요. 끝곡 하츠투 하츠 루즈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1: 수원 여자 대학교.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대상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는 방송 관련 시상식인데요. 1973년에 시작한 이 시상식은 1978년부터는 방송의 날인 9월 3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방송대상에서 라디오 진행자 부문을 수상한 저 한동준은 오늘 거행되는 한국방송대상에서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2026년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러시아 테너의 Young Talks. 오늘 방송의 날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은 오늘 방송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쉬는 날인데 오늘 다 나와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네요. 멋진 방송인들이에요. 제가 2017년에 한국방송대상에서 라디오 진행자 부문을 수상했는데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로나 때도 아닌데 하여튼 이상하게 행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0: 약식으로 행사를 마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행사를 제대로 했으면 방송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오셨을 텐데. 예술호님이 아 전에 받으신 상이었어요. 그래도 다시 축하합니다 하셨어요. 네. 옵션님이 청취율 1위하는 그날까지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1위를 못했기 때문에 1위를 계속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잘리면 어떡하지? 하여튼 열심히 해야죠. 찰존 브로워스님이 아 가을 맛이 아주 전어 맛의 비하리. 많이 좀 시원해졌죠. 그래도 6268번으로 꽃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지겹던 여름이 가고 있네요. 대구는 오늘 최고 기온이 27도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져서 운동할 맛이 납니다. 상책로 걷다가 여름 대표꽃인 능소화가 예쁘게 피어있어서 찍어봤습니다. 눈요기하세요 그러셨어요. 아유 예쁩니다. 능소화. 4278번으로 오늘 반가운 사진 봐서요. 너무 반가웠어요 하셨어요. 9854번으로 별걸 다 챙겨주는군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공연 주말 사회도 마음 편히 잘 보시고요. 그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 오늘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2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다네, 우리 나이에. 아냐, 아냐, 사달라.

0: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Donna Summer on the Radio, Vicky's Robinson의 Turn the Beat Around, 그리고 뮤지스의 Tragedy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777번으로 오랜만에 여유롭게 FM팝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롯이 음악에 집중하고 있으니 세상 행복합니다. 가끔 사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음악에 집중해보면 희열이 느껴질 때가 있죠. 지와탄의 호님이 저도 설거지 팽개치고 뭘 하시겠대. 흔드시겠다는 얘기죠. 류류님도 오늘 선곡 너무 좋으네요 그러셨습니다. 선곡은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거니까요. 바다솔님은 쉬는 날이라 오전에 동네 뒷산에 올라갔는데 가끔씩 뭔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유심히 봤는데 벌써 도토리 상수리가 익어서

0: 낙하 중입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길든 여름도,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이제 끝 무렵입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로이 클락의 Yesterday When I Was Young, 페리 코머의 And I Love You So.
1: 'Seems the love I've known has always been the most destructive kind. Guess that's why now I feel so old before my time. Yesterday, when I was young, the taste of life was sweet as rain upon my tongue. I teased at life

0: 어디선가 샌드페블스의 나우터케가 흘러나오면 큰 고모는 항상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1: 성우야, 네 노래 나온다.
0: 대학 입시가 끝나고 저는 재수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서울 수유리에 사시는 큰 고모 댁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학원에 가고 공부를 하다가도 힘들면 제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곤 했습니다. 나 어떡해. 큰 고모네 집은 넉넉하지 않았고 자식들도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이 많고 심성이 고우셨던 큰 고모께서는 저를 자식처럼 보살펴 주시고 대해 주셨죠. 참얼미가 심해서 여행은커녕 외출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시던 큰 고모의 유일한 취미는 껌을 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고모네 집에 갈 때는 꼭 껌을 한 통씩 사들고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환갑이 되어갈 즈음 고모는 이승에서 세상과 작별하고 천국 여행을 준비하시듯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가 코로나 시기라 요양병원을 방문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큰 고모를 뵐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큰 고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요양병원으로 달려가 큰 고모의 마지막 모습을 뵈었습니다. 큰 고모가 그토록 좋아하셨던 껌 한 통을 들고요. 하지만 큰 고모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껌도 씹지도 못하신 채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큰 고모가 쓰러지실까봐 우애가 좋았던 바로 아래 동생인 저희 아버지의 부고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결국 천국에서 제외하시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는 먼저 가신 큰 고모의 동생이자

정말 고마웠고 모든 게 죄송했습니다. 큰 고모, 그곳에서 보고 싶으셨던 분들 모두 만나니까 행복하시죠? 그리고 한 번쯤 제 꿈속에도 오세요. 저는 큰 고모가 정말 보고 싶거든요.

내 마음의 보석송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에서 허성호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허성호 씨가 이제 재수 시절에 잘 불렀던 네. 나 어떻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으니까 이제 큰 고모께서는 그거 기억하시는 거죠. 라디오에서 뭐가 나 어떻게가 나오면은 야 성호야 네 노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이게 사실 선을 베푸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선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받는 사람들은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이렇게 선을 베푸는 거에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선을 베푸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겁니다만은. 서희님이 살아있는 우리가 죄송한 마음뿐인지 옆에 있을 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후회뿐. 그러니까요. 비스타탐님이 우리 조카가 이 사연 들으면 많이 울겠네요. 그러셨어요. 역시 4278번으로 꿈에 안 오시는 것이 잘 지내고 계시는 거라네요. 그러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글쎄요.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 꿈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딸 저 꿈에는 가끔 나온다는데요. 돈이 쌓이는 님도 식구들도 많았는데 큰 고모님이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많이 생각나시겠습니다. 그러셨어요. 흑백 사진 님도 영화 한 편 본 듯하여 뭉클 울컥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58년 여기사님이 학원차 운행 중인데 하필 오늘이 친정아버지 두 번째 기일 울컥하네요. 비키님도 역시 저도 고모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 고모들의 조카사랑은 늘 넘치죠. 그러셨습니다. 이 허성호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Sister Sledge, He's the Greatest Dancer. 시크의 노래 Dance, Dance, Dance.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7: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8: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한동준의 FM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센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GL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트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탐 존스의 It's Not Unusual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7: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9: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

0: 교체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휠리오 이글레시아스 채널의 헤이였습니다. 코스모스님이 8687번 택시에서 한동준의 FM 팝스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세상 반갑. 반갑죠. 버스나 택시 탔을 때 CBS FM이 탁 흘러나왔을 때 저도 뭐 버스 택시 매일이 아니라 가끔 탑니다만은 그 CBS FM이 흘러나올 때 괜히 반갑고 그렇죠. 8687번 택시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많이들 좀 택시 버스 타면은 많이 CBS FM 듣고 계세요. 저도 뭐 몇 번 많이 경험했습니다만은 3545번으로 또 이렇게 멋진 풍경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참 좋죠. 저희들이 이제 이 라디오라는 것 자체가 오디오 쪽이기 때문에 비주얼 쪽이 약간 고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예쁜 사진 보내주시면은 그 마음이 뭐라 정화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풍경이 너무 예뻐서 올려봅니다 하셨어요. 어느 산 숲길 같아요. 햇빛이 약간 쫙 풍길 저 내리쬐는 나뭇잎 사이로 멋집니다. 멋진 사진.

0: 같습니다. 1490번으로 헤이를 들으면 이 노래 알려준 친구같이 언니같이 살가웠던 고모가 생각나요. 아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이 또 큰 고모 얘기였는데 고모가 생각난다고 해주셨습니다. 7944번으로 남편과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 오는 주말 어느새 40주년이네요. 남편께 수고 많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40년. 쉬운 저 세월은 아니겠죠. 또 5266번으로 오늘 방송의 날이네요. 저는 신문방송 전공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방송을 아무 생각 없이 접하게 되진 않죠. 방송에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방송의 날 수상과 상관없이 FM 팝스는 가장 좋은 팝 프로그램. 동준님은 최고의 DJ 중 한 분이죠. 아유 고맙습니다. 좋게 진짜 그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코끝이 찡해집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맞게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 CBS FM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이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

모라이어 캐리의 Someday에 이어서 휘트뉴스톤의 How Will I Know, 샤카칸의 I'm Every Woman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월하 독장님이 모라이어 캐리 나오면 휘트뉴스톤 나와야죠. 다음 곡은 샤카칸 나오려나? 그런데 결국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니까 헉 소름, 정말 샤카칸. 괜찮은 조합이죠. 조합 자체가. 탄다 디비라님이, 탄다 디비라님입니다. 어젯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크루즈 타고 밤새 달려가고 조금 전 핀란드 투르크에 도착해서 버스로 헬싱키로 이동 중입니다. 크루즈 내리자마자 동준님 목소리 들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한국보다 6시간 늦습니다. 그러셨어요. 야, 이게 힐링하면서 여행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네요. 그러셨습니다. 아, 여행하시면서 해외에서 이렇게 가끔 보내주시는데 이 사실 해외에서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요. 감사드리죠. 2061번으로 와, 쭈꾸미 낚시 왔습니다 하시면서 여기 사진 보내주셨는데 배에서, 야, 배가 많이 떴네요. 쭈꾸미 낚시 많이 하시나 봐요. 하늘이 가을 하늘이네요. 아, 멋집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피보 브레이슨과 로버타 플렉이 함께 부르는 Tonight I Celebrate My Love, 제임스 잉그램과 패티 오스틴이 함께 부르는 How Do You Keep the Music Playing.

Ken Laszlo의 Don't Cry에 이어서 Sabrina의 노래 Boys까지 두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초코송이님이 빨래 걷으러 나갔다 왔는데 엄청 뜨겁네요. 땀이 줄줄. 그래도 뽀송뽀송하게 말라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빨래가 뽀송뽀송 말랐을 때 그 기분은 참 이 우리 마음이 뽀송뽀송할 때만큼 좋습니다. 아주. 그래도 빨래를 밖에서 이렇게 말리셔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6070번으로 처음으로 방송 들어요. 타방송 듣다가 소개받고 이제 와서 죄송해요. 아 죄송하긴요. 이제라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결석 안 하고 개근상 탈 거예요. 저는 사랑의 서약이 고픕니다. 사랑의 서약 가요 프로그램에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날님도 오래간만에 왔어요. 다른 방송 듣다가 CBS로 왔습니다. CBS가 노래 선곡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선곡은 CBS. 왜냐고요? 바로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노래.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그 짜릿함. 그러기 위해서는 노래를 빨리 보내드려야죠. Josh Groban의 You Raise Me Up, Sarah Brightman의 Nella Fantasia.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4: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제이슨 모라즈와 콜비 컬레이가 함께 부르는 Lucky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0: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누구를 응원해 본 적 있으시죠? 신기하게도 누군가를 응원하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건 참 신기하죠. 좋아하는 대상이 잘 되면 내가 더 신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응원할 사람을 찾아보시죠.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나 자신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서로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열렬한 치어리더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첫 곡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응원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도 내가 기뻐지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이 모습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아름다운 가요 속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자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딸.
1: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안녕하세요.
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6: 연두링.

한송이 씨가 이선희 소녀의 기도 나오면 기절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 괜찮으십니까? 소녀의 기도 이선희 씨의 노래였고요. 해바라기의 사랑의 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신청곡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다 못 들려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산책 중에 도토리가 떨어져 있는 게 가을의 문턱을 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은희 씨. 아이, 그 모습, 이 도토리 색깔들 그리고 변해가는 나뭇잎들, 가을이네요. 2235번으로요. 연천 해바라기 축제에 와 있어요. 해바라기가 정말 예쁘게 피어서 승화 씨 보여주고 싶어 사진을 보냅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있는 것보다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는 걸 보니까 훨씬 더 멋지고 예쁘네요. 자, 가요 속으로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연들,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할게요. 선정되신 한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해바라기 사연도 이야기했었는데 4월, 5월에 이 꽃도 굉장히 아름답죠. 신인수입니다. 장미의 미소 6732번으로 신청하셨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영애 씨가 사랑 타령 노래 들려주세요. 아무거나요 하셨는데 김현철의 연애 마침 309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인데 어떠셨어요? 좋을 때도 사랑 타령 뭐 약간 안 좋을 때도 아유 사랑 타령 이렇게 얘기하죠. 오영애 씨는 어떤 쪽이었나 궁금하네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죠. 학교 이름, 졸업년도, 이름, 나이 이건 뭐 기본이고요.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이렇게 같이 적어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136번으로요 얼른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지연 찬바람이 불면.

이어 들려드린 노래 여진 그리움만 쌓이네였습니다. 오연순 씨, 아 여기서 쇼핑하셨군요. 다 있어. 여기 쇼핑하는데 너무 신나요. 모두 다 들고 가고 싶네요. 정신 차리려고 승화 씨 방송 듣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참 신기한 물건도 많고 뭐 이런 게 다 있지 하는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죠.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너무 충동 구매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0354번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엄마 돌아가시고요. 아빠 요양하러 온 지 8개월째 누워 계시던 아빠가 좋아지셔서 점심 외식도 하고 행복한 추억을 쌓고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버님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7548번 청사과 한 봉지를 샀는데요. 우리 집 남의 편은 남의 편 왜 사과를 옷에 쓱쓱 닦아서 그냥 먹을까요? 좀 뭐라고 했더니 그게 낭만이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먹으면 좋겠네요. 남편 되시는 분 요즘 말로 상남자시네요. 옷에 쓱쓱 샤샥샥 어우 카리스마 있어. 태연이 노래합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에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김정민 바닷가에서 141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는 0572번 허각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의원에 침 맞으러 왔는데요. 여기서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가 나오네요. 박민철 씨, 아, 많이 아프십니까? 빨리 침 맞고 다 나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음악과 함께 치료하면 아주 좋을 거예요.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입니다. UN의 선물 995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

0: 생각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서머네드피아.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4: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박강수 가을은 참 예쁘다.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안 들어볼 수 없는 노래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곽영순 씨, 0984, 6721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꽉 채워집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영철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유병옥 씨 그리고 박세종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81년 경기 군포에 있던 대림건설 해외인력개발원에서 일한 유병옥과 박세종입니다. 당시 3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모였고 박세종과 저는

말레이시아로, 유병옥은 쿠웨이트로 근무를 떠났습니다. 1년 후 병옥이가 쿠웨이트 현장이 끝나고 말레이시아로 오게 돼 셋이 함께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었어요. 무사히 귀국한 뒤에 박세종은 지하철 공사, 유병옥은 안양시청에 취업을 했는데요. 우리는 결혼하고 신혼 때까지 몇 번 모이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86년 병옥이가 갑자기 포항으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종로 5가 포장마차에서 꼼장어에 한잔하던 옛 추억들이 떠오르며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어요. 다들 음악을 좋아했기에 혹시 가요 속으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으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의 조용필 씨의 곡이었습니다. 1981년 경기 군포에 있던 대림건설 해외인력개발원에서 일을 하셨던 유병옥 씨 그리고 박세종 씨 라디오 지금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도 주시면 돼요. 136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김영철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 보내드릴게요.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찾고 싶은 친구 소개

해 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2296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어린 시절 포도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포도밭에 데려가 주시던 아버지, 저의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3개월 전에 하늘나라 가셔서 이제는 안 계시니까 많이 보고 싶네요 라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먼저 멀리 가신 부모님들을 그리워하는 사연들, 이런 소개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옵니다. 기운내시고요. 음악 준비할게요. 8733번으로 신청하신 김종환, 존재의 이유.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SG워너비 그리고 옥주연이 함께 부른 페이지 1이었어요. 109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그 전에 들었던 수아진 파초 이 노래는 황은정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8922번으로요. 아 정말 이거 100% 이해가 되는 사연입니다. 카드회사에서 편의점 할인 쿠폰이 왔길래 신이 나서 편의점에 갔어요. 그런데 쿠폰을 쓰려면 앱을 설치해야 한다더군요. 비밀번호 찾고 인증하고 씨름하다가 결국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냥 집에 왔어요. 어렵죠? 뭐 어떤 거는 가끔 쉽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건 어려워서 이렇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짜증도 나고요. 그렇죠? 8922님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뭐라고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네. 저도 그러니까요. 2466번 한 달 반 동안 암 조직 검사를 마쳤어요. 암이 아니라며 약을 잘 먹고 3개월 후에 보자고 하네요. 아유 한숨 돌리면서 음악 듣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약 잘 드시고요. 많이 웃으세요. 아시잖아요. 웃는 게 약이래요. 그리고요 저는 음악 처방전 해드립니다. 558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박학기 비타민.

녹색지대 그래 늦지 않았어. 7832번 주얼리의 노래 네가 참 좋아하는 신혜숙 씨였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은 김성혜 씨인데요. 제가 풋풋할 때 첫사랑과 같이 들었던 간질간질한 노래가 듣고 싶어요. 그때 느낌이 살아나려나? 다 기억나시잖아요. 이 노래 들으면 살아난다니까요. 아, 김성혜 씨 그때 그 풋풋함 떠올려 보시고요. 여러분 모두 같이 떠올려 보시죠. 그러기에 딱 좋은 방송 가요 속으로입니다.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 강인원 씨의 노래네요.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4: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828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9: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홍삼 트리오 기도였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할인 쿠폰 사용하려다가 이 어플 설치 못하셔서 그냥 돌아오셨다는 8922님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5633번으로 신청하셨네요. 하림의 위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0: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0년 전인가요? 양자경이라는 배우가 아시아계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고는 이런 수상 소감을 합니다. 여러분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아무도 말하게 두지 마세요. 당시 그녀 나이가 61. 야박한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움츠러들었던 사람의 진짜 소감이죠. 근데 전성기가 뭔가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한 언제든 내가 다시 쓸 수 있는 게 전성기 아닌가요? 저녁 어스름이 지고 나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하늘을 채우고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하게 두지 마세요. 내가 전성기라고 하면 전성기입니다.

보이존 No Matter What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9월 3일은 방송의 날이에요. 오늘 미스터 리 지연 PD가 한국 방송 대상에서 특집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을 뭘로 할까 고민했는데 시간상 못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저에게 서면 제출하면 짧게 읽어드릴 용의가 있는데 예, 서면 제출하십시오. 기다려보겠습니다. 내 삶의 전성기, 내 삶의 전성기는 내가 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그 사람 전성기 지났지, 할물 같지,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고 불현듯 좀 잘 살아봐야겠다 싶고 요만큼 나아진 오늘이라면 오늘 괜히 생기가 좀 돌고 오늘 어느 순간에 나 좀 괜찮은데 싶으면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전성기 아닐까요? 내 전성기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 사실은 나만 알고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 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이들의 한마디에 내 전성기를 모른 채 하지도 말고 무시도 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입니다. 리지연 PD는 오늘이 전성기일까요? 이것도 본인만이 알겠죠. 아무튼 축하 하고요. 9월 3일 목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화

0: 입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 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어, 딸?
3: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안.
1: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서울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Dionne Warwick,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들으셨고요. Three Degrees의 When Will I See You Again, 앞서서 로렌 우드의 Fallen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캐치님들은 캐치님들의 전성기를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방송의 날이어서 방송사들은 하루 자체적으로 휴일입니다. 이런 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저는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 서성이며 산책하며 혼자 논일면서 사람들이 다 일할 때 쉬는 팔자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이 전성기 같아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은 오늘 열심히 일하셨죠. 저도 평소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시기 질투 부러워 마시고요. 일하는 틈틈이 또 틈새 찾아서 새로운 바람 들이고 오는 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캐치님들도 오늘의 하루를 좀 보내주시죠. 톡톡 다섯 줄이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 또는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돼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김기현님께서 부평역에 어느 음악다방에 들어갔는데 시원한 공기와 함께 들려오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날아갈 듯 했던 그 느낌이 그립습니다 하셨거든요. 무디 블루스의 For My Lady 청해 주셨는데 그 느낌 다시 재현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클리프 리차드의 비전스부터 들을게요. 이 노래는 바니걸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Let it be 비틀스의 노래 들으셨고요. 앞서서 빌리 조엘의 Honesty 이 노래는 7673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1136님, 오늘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정정화님, 일하고 와서 밥하기 너무 싫어요. 김치, 풋고추, 된장 팍팍 찍어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밥하기가 왜 이렇게 싫을까요? 그래서 혼자 먹을 때는 딱 한 가지 반찬만 놓고 해결합니다. 근데 이게 1년에 며칠 안 돼요. 밥하다가 인생 다 가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남편이랑 저녁 먹으면서 대단한 하루 잘 들었습니다. 1013님 신청하신 노래 사과나무님도 이 노래 청해 주셨어요. Fawn featuring 전앨몬의 We Are Young 먼저 들었고요. 케이티 페리의 Roar 이어드렸습니다. 그래도 신입한테 가르칠 게 있고 내가 뭔가 가르쳐 줄 게 있다 싶으면 이게 다행인 거더라고요. 요즘에는 신입들도 진짜 신입들이 없어요. 어쩜 잘하지 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들이 아는 게 더 많아서 오히려 배워야 할 것들도 많더라고요. 아, 누군가의 밥을 꼭 해주지 않아도 나 혼자 그저 나만을 위해서 밥 해먹고 밥 챙겨 먹는 것도 뭐 딱 한 가지 그 반찬 해놓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니기는 합니다. 밥하다가 밥 먹다가 인생이 다 가는데 또 밥을 안 먹으면 인생 자체가 못 가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대단자 두 분께 오늘도 대단한 커피 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7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0: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대학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머라이어 캐리 보이스 투맨 함께 부르는 원 스윗 데이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 해
6: 홈픽
8: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 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7: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9: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렉

0: 사원에드피아 국민인생 사원에드피아.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캐리앤론의 IOU 들으면서 2부를 열었습니다. 캐치님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 열어놨습니다.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세종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life.
1: It's my life. 본조비의 노래 들으셨어요. 벤 헤일런의 Can't Stop Loving You, 존 웨이트의 Missing You. 이 노래는 0262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일산에 사는 딸 셋, 아들 하나. 일하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첫째 딸도 소프트볼 고등학교 선수. 둘째, 셋째도 중학교 소프트볼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경기를 하는데 회사 때문에 아이들 경기 다 못 보고 일산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무더위에도 꿈을 위해서 훈련하느라 애쓰는 우리 아이들 열심히 하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엄마한테 물려받은 체력과 운동신경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닉네임이 슈퍼 워킹맘 82님이신데 왠지 운동 잘하고 체력 좋은

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건강한 신체, 운동 잘하는 아이들 너무 멋지고 다치지 말고 경기도 잘하고 꿈도 더 크게 키워가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9647님이신데요. 낮에 이웃 언니가 봉숭아 물 들이는 거 도와달라고 해서요. 열 손가락에 봉숭아 빻은 거 올리고 집에 있던 뜨개실로 묶어줬습니다. 9647님이 올려준 이 봉숭아 물 들이는 사진 저희 인별그램에 공유해드렸는데 CBS FM 이브닝 한번 찾아와서 구경하세요. 요즘에 이런 풍경 네일아트 아니고 손톱에 봉숭아 물 들이는 풍경 자체가 흔하지 않아서 이게 구경할 만합니다. 어릴 때는 다들 봉숭아 물들인다고 손가락 묶어가지고 잠자다가 매듭 풀어져서 이불 다 물들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계약하면 손톱 10개 쫙 이제 펼쳐서 누가 예쁘게 물들였나 자랑하고 그랬었잖아요. 이제는 진짜 낯설어진 풍경입니다. 토니 브릭스턴의 Breathe Again 이 노래는 신월동 삼김님께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스파이스 걸스입니다. To become one.

0: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And you let her go.
1: Passenger, Let Her Go 들으셨어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하신 4118님께 전해드린 노래. 아그네스 발차의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앞서서 티시 이노사 돈데보이 234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7574님이세요. 저에게는 어린 시절 강원도 영월군 관내의 작은 마을에서 함께 자란 7명의 친구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산에서 놀고 썰매도 타고 개울가에서 헤엄도 치고 돌멩이로 소꿉놀이도 했던 옛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과 모여서 서울 구경을 했습니다. 빨간 원피스와 단체 티셔츠 맞춰 입고 사진 촬영도 했어요. 참 신기하죠?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순간 우리가 다시 그 시절의 소녀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요.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좋은 사이 친구. 영애, 순자, 명이, 은정이, 선영이. 내 어린 시절을 함께 해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내 친구여서 고마워. 오래도록 함께하자. 사랑한다 하시면서 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친구들도 다 지금 귀 쫑긋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솔방울님 청해 주신 칼럼 스콧 피처링 리오나 루이스의 You Are The Reason 함께 듣고요. 이영규님 이매진 드래곤스의 Walking The Wire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립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영약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CBS 음악을 친구 삼아서 라디오 이어폰으로 꽂고요. 걷기 슬로우 러닝 첫 도전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신나서 발을 내딛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숨이 차고 지쳐가더라고요. 그때 내밀어진 남편의 손. 앞에서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는 남편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9685님이세요. 부부가 함께 걷기 시작해도 가다 보면 멀리 떨어져서 따로따로 간다는 이런 부부도 많은데 기다려주고 손잡아주는 다정한 남편이시네요. 나이도의 땡큐 오늘 끝곡으로 전합니다. 글라라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어요.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1: 수원 여자대학교.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순위를 정하거나 등급 나누는 걸 흔히 랭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검색할 때 뉴스도 랭킹 순으로 검색하고 음악도 랭킹 순위를 따져가면서 듣고 뭐 하다못해 배달음식을 시킬 때도 이 뭐 점심 저녁 야식별 랭킹을 보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뭐 먹을까? 제일 높은 게 뭐지? 막 그러면서. 근데 절대적으로 랭킹을 정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죠. 너무 주관적이라서 이 사람이 제일 좋아, 저 사람이 제일 낮아, 어떻게 순서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순서를 정하기 힘들 땐 저는 각자의 마음을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왜? 마음은 그 어떤 순위보다 제일 높으니까요.

0: 민호님이 애기야 가자.
1: 맞아요. 그 애기야 가자 맞죠? 예, 드라마 파리의 연인 중에서 삽입된 조성모 너의 곁으로 오늘 첫 곡을 함께했습니다. 유리님이 아 첫 곡 좋다. 정말 깊은 건요. 물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의 마음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 이 순이 먹이는 거 얘기했더니 우리 그자님이 마순이님이 자꾸 순이 그래서 저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순위가 순이처럼 들렸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맞아요. 우리 순이님도 부르고 싶었어요. 순이님이 아주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네요. 왜 너무 잔인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참 어릴 때 이런 질문 받으면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영특했던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요 하고 답을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랭킹이든 순위는 사실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위 없이 흐르는 음악 10시까지 이어드릴 텐데 음악을 들으시는 동안 그냥 무작위로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상원 씨 저녁 먹었어요? 문수가 연락 한번 해라. 현주야 뭐하니? 그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분에게 쿠폰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른 당신에게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카
7: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6: 왕카 칫솔
8: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0: 요즘 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송무사님 1135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샵 잘됐어. 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됐다니 저도 좋습니다. 또 수경님 명희님이 사마고장의 제이에게 예, 이선희 씨는 이제 나중에 사마고장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솔로 활동을 했지만 당시에는 남녀 혼성 듀엣이었죠. 와, 어제 영화 보고 오셨군요. 김영희님 감사합니다. 영화 사진의 얼굴 잘 보고 왔습니다. 당첨 이후 배급사에서 전화가 와서 가까운 상영관을 연결해 줬어요. 가슴 뭉클했고 하루 종일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김현주님 진행으로 고희영 감독님이랑 시사회가 있다는데 아 거기 한번 더 가보고 싶어요. 오세요. 얼마든지 오십시오. 다시 봐도 좋을 듯 하다고. 사실 근데 저도 감독님과 관객과의 진행을 잘해야 할 텐데 워낙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영화다 보니까 사실 걱정이 많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저도 보고 중간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신 분이 감상평을 보내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영희님 고맙고요. 9월 12일 토요일에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에서 제가 진행을 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서 영화를 보시면 좋겠네요. 아, 지금 막 이름들을 무지하게 부르시네요. 지태가 이제 술 좀 줄이자. 지택님 듣고 계십니까? 인천 성산여객 버스기사님들 화이팅입니다 하고 글 주셨고 원철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엄마 박의순 씨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에이쿠. 또 현수가 전화 좀 줘. 조만간 만나자더니 왜 연락이 없니? 우리 수다도 떨고 남편 흉도 보고 해야지. 또 사랑하는 우리 엄마 장연옥 씨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콘도르님은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지내는 성구가 한잔하자. 오해든 뭐든 다 풀면서 살자.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그리고 가오

님이 아리나 이름만 달랑 부르셨어요. 아리나 듣고 있니? 자, 이름 불려주신 분들 전부 모바일 쿠폰 갑니다. 송기창님 신청곡입니다. 양희은 이루어질 수 이름 실컷 불렀더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라고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정말 비슷해요. 우리 작은 거인님 맞습니다. 목소리는 비슷한데 왜 겨울 이야기라는 노래 보면은 김세화, 이영식 두 분이 같이 부른 겨울 이야기 맞죠? 제목. 예. 그 이영식 씨가 그 누가 모르나를 또 불렀죠. 우리 상우님 청해 주셨고 서호성님 조덕배 나의 옛날 이야기 또 0702번으로 엄정화의 페스티벌 청해 주셨고 양희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네 곡의 음악 들으시면서 계속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남편하고 단 둘이 일하는데요. 요즘 다퉈서 말도 안 해요. 아이고 저런. 얼마나 갑갑해요. 부부가 말 안 하면. 지금 퇴근길에 같이 가고 있는데 더구나 같이 가고 있는데 남편 이름 불러주고 화해해야겠습니다. 그럼요. 잘하셔서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남편 이름 불러드릴게요. 영석아 우리 마음 풀고 저녁 맛나게 먹어요. 아니 영석 씨도 아니고 맛나게 먹자도 아니고 먹어요 그러면서 아우 재미있는 아주 친구처럼 알콩달콩 지내는 부부시네요. 영석 씨 우리 마음 풀고 저녁 맛나게 먹어요. 미안해 사랑해요 라고 우리 영석 씨 아내가 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가 5847번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3101 번으로 현진 언니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고 있어? 언니도 CBS 레인보우 들으면 좋겠다. 내 소울메이트. 직장에서 만났지만 따뜻하고 공감 능력 최고인 언니. 현진 언니 최고야. 하고 현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원래 좀 인간성도 괜찮아요. 예, 두 분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박미숙님, 숙희님 청해주신 곡입니다. 산울림 빨간 풍선.

생선으로 듣고 싶어요. 처음엔 생선. 생일인데 생선 선물을 해달라는 건가? 피쉬를 얘기하는 건가? 라고 착각하셨다는 얘기가 재미있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싸이의 연예인 생일 선물로 전해드렸습니다. 또 노래만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모바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순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수미님이 정해 주셨고 산울림 빨간 풍선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아 오늘 진짜 눈부실 만큼 햇살이 쨍했어요. 그렇죠? 정말 쨍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OX 퀴즈를 한번 또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아무리 느닷없는 퀴즈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러니까 느닷없는 퀴즈죠. OX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는 비공개로 글을 주시는데 거의 공개로 주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컨닝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정말 O, X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뭐 선착순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모르겠다 하면은 또 우리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 주신 10분께는 아이스든 핫시든 드실 수 있는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또 10분께는 피부 진정 효과에 아주 탁월한 라헬 데이앤나이트 수분 보습젤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문제를 드릴 텐데 이거 선착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예,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봄볕은 딸을 쬐이고 가을볕엔 며느리를 쬐인다. 다시 말해서 꽃피는 봄볕엔 딸을 내보내고 곡식을 말리는 가을볕엔 며느리를 내보낸다는 속담이 있어요. 자, 우리 속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봄볕은 딸을 쬐이고 가을볕엔 며느리를 쬐인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잘 생각하십시오. 봄볕과 가을볕입니다. 봄볕엔 딸을 쬐이고 가을볕엔 며느리를 쬐인다. 지금부터 정답 주세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느닷없이 준비한 OX 퀴즈입니다. 우리 속담에 봄볕은 딸을 쬐이고 가을볕엔 며느리를 쬐인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지금 아주 정확히 반은 틀리셨고 반은 맞으셨습니다. 과연 봄볕은 딸을 죄이고 가을볕엔 며느리를 죄인다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OX 정답 보내주시고요. 송인철님, 김주원님 청해주신 Fevers의 그대로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2부에 정답 발표할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6: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9: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0: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렉

0: 간편한 3원에드 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3원에드 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3원에드 피아.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4: 레인보우.
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딱 오늘 주제곡으로 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정말 낮에 햇살이 좋았잖아요. 조엔의 햇살 좋은 날.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느닷없는 퀴즈를 1부에 전해드렸죠. 우리 속담에 봄볕은 딸을 쬐이고 가을볕엔 며느리를 내보낸다. 며느리를 빛을 쪼이게 한다. 이게 가을볕에. 아이고 헷갈려라. 뭐지? 정말 딱 반반으로 답을 주셨는데 자 정답. 봄볕은 딸을 쬐이고 가을볕엔 며느리를 쬐인다. 정답은 X. 틀렸습니다. 반대로 봄볕엔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볕엔 딸을 쪼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봄볕은 뜨겁지가 않아서 나가 있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까맣게 그을는데요. 그 그을러버리면은 이 나 보던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새까맣게 탄다 그래갖고 예, 왜냐하면 봄볕은 이 자외선 수치가 높기 때문에 내 귀한 딸을 감히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좀 덜 귀한 며느리를 바깥에 밭일을 하러 내보내는 거죠. 박상한 프로듀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며느리도 없으면서 딸도 없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휴 우리 시어머니 같아 막 그런 사람들도 보내주셨는데 자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지금 10분께는 이미 모바일 쿠폰을 한 분 한 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 선정을 해서 오늘은 피부 진정 효과에 아주 탁월한 라헬 데이앤나이트 수분 보습질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숙 작가님이 성전 우주 주세요 하면은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분들은 당첨이 되신 겁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린

0: 마누카꿀?
1: 마누카꿀!
0: 마누카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9: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Good Music Station. CBS FM.

그땐 그랬지. 카니발의 노래 김성환님, 권호님 청해 주셨고요. 또 우유선님, 장지안님이 변진섭의 새들처럼, 안기화님 잘 들으셨어요. 김정호 날이 갈수록 4674번으로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9937번으로 50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짧게 단발로 자르고 앞머리도 뺑으로 내렸어요. 그러고서 남편한테 괜히 왔다 갔다 하다 나 어때? 나 어때? 이러니까 남편이 어? 엄정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칭찬이죠. 그렇죠? 그렇죠? 칭찬이죠. 우리 박성한 프로듀서 그럼요 칭찬이죠 하고 막 표정을 확실하게 예, 내려주셨습니다. 칭찬 맞습니다. 또 8689번으로 여고생 교복 주문이 많아서 직원들하고 야간 작업하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어? 이제 동복 준비하는 시즌인가 봐요. 그렇군요. 또 3937번으로 지난주는 월말이라 대리 일이 좀 많았는데 이번 주는 월 초 또 추석이 있어 그런가 거리에 사람도 없고 일이 없네요. 마음이 춥습니다. 아이고 저런 벌써 추우면 어떡해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 드시라고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 느닷없는 퀴즈에 2627번으로 이런 글을 주셨어요. 아휴 요즘 며느리 봄볕이고 가을볕이고 나가라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약속 있다 그러고 그냥 나가요. 말 안 들어요. 이 가을볕을 내보낼 딸이라도 있으면 좋겠네 하고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627번으로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3572번으로 정해주신 박미경입니다. 민들레 홀씨 돼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의 노래 민수님 동진님 청해 주셨고 9937번으로 조용필 단발머리 또 종만님 뚱이님 차태현의 2차선 다리 청해 주셨고 박미경 민들레올 시대요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이름 부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몇 분만 더 불러드릴게요. 지혜나님이 세상에 파는 남자다 이 나쁜 훈아 잘 가라. 오, 쿨해요. 그렇죠? 또 7140번으로 수희야, 남자 좀 만나라. 아, 물론 지금도 좋아. 그런데 결혼하면 더 좋다? 에이, 삐지지 마. 또 4166번으로 둥기야, 내 남편, 우리 잘 살자. 오, 남편한테. 오, 잘 살자. 좋습니다. 또 누리달님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춘식아. 하늘 먼저 나 두고 간 내 남편 보고 싶다. 나 혼자 두고 간 너 정말 나빠. 네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정입니다. 그대요.

0: 왜 이리 늦었냐고 그대 내게 물어오면 세월의 장난으로 잊어서야 왔다고. 너무 멋지죠, 표현이? 왜 이렇게 늦었어? 글쎄, 세월의 장난으로 이제 오게 됐네. 오, 정말 멋진 대사인 것 같아요. 김기민 옛이야기 7944-1415번으로 청해 주셨고 이정희 그대여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관장.

0: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8: 가슴 속에 묻어뒀던 이름. 누구 엄마, 누구 아들 말고요. 가끔은 소리내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끝곡은 해바라기의 노래 사랑의 시 하숙님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홈핏.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를 제때 잘 밟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운전이라면 앞으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자꾸 잘 멈춰 세워야 한다니까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는 좀 알겠네요. 속도를 내는 것보다 줄이는 게 더 어렵다는 걸요. 우리 하루도 비슷하죠. 한번 속도가 붙으면 몸은 집에 잘 도착했는데 생각은 아직

도로 위를 달리고 있을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이미 오늘도 꽤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엑셀에서 잠시 발을 떼고 오늘의 속도를 조금 낮춰보기로 해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휴식의 사랑했던 날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엑셀보다 브레이크를 잘 밟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하루에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를 때, 발목을 조이던 양말을 벗을 때, 안경을 벗고 세수할 때 이런

0: 작은 동작들이 그날 하루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도 같습니다. 몸이 알아서 먼저 속도를 줄이는 시간. 우리 꿈은 가족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9: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8: 자연한 알.
1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김민우의 사랑일 분야 1415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 이원진 류금덕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운전 브레이크와 엑셀 얘기를 해서인지 네. 차에 대한 얘기 또 많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스피드보다 소위 말하는 개구리 주차를 못해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눈이 반쯤 피곤해서 잠겼습니다. 0702번으로 보내셨어요. 네. 소개되는 거 듣고 조금 잠 깨셨죠? 잘 오셨습니다. 고생했었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아지는 산책시키면서 듣고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듣고 있어요. 일 때문에 늦게 나왔는데 저는 그만 이제는 브레이크를 받고 싶은데 우리 강아지는 계속 엑셀을 밟는 중입니다. 84번으로 보내셨어요. 그 여름에는 너무 더울 때 산책하기가 힘드니까 해지고 나서 저녁 무렵 느지막히 나와서 강아지와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좀 시간이 생체 리듬이 시간이 조금 다르신가 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람이 너무 시원한 밤 꿈은 함께합니다. 여름도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고 가을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요즘 한낮의 햇살은 뜨거워도 밤바람은 정말 시원하네요. 경주님 어서 오세요. 20년 전 군대 때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11살 아들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두두님 보내주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노래를 듣고 마음이 일렁이셨는지도 한 번씩 생각이 나시는지요.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인절미님이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김대명의 음성으로 들을게요.

이상한 일이다. 며칠 전부터 밤이면 미세하게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야식이 생각난다. 한여름엔 시원한 미숫가루나 수박 한 조각이면 됐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라면 생각도 나고 냉장고에 뭐 씹어 먹을 게 없나 괜히 한 번 더 문을 연다. 풀벌레 소리와 야식 사이에 어떤 과학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밤 공기가 아주 조금 선선해지고 창밖에서 풀벌레가 울기 시작하면 여름 내 잃었던 입맛이 슬그머니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다. 계절이 바뀌는 건 달력보다 몸이 먼저 알아챌 수도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고 찬 음료보다 따뜻한 커피가 당기고 이불을 전보다 좀 더 끌어당기기도 하는 걸 보면 가을은 단풍보다 먼저 이런 데서 시작되기도 하나 보다. 밤의 끝자락에서

오늘 밤도 창밖에선 풀벌레가 찌르르 찌르찌르 하고 운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걸까? 아니면 이제 좀 살만한 날씨가 됐다고 좋아서 우는 걸까?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또 슬슬 출출해진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이소라였습니다. 가을 시선.

저는 지금 빵집 알바 중이에요.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청소 시작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매일 빵집에서 일하는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있어요. 시원해져서 이제 일할 맛이 납니다. 모두 파이팅 합시다. 나는 갱경기님. 아, 그러셨군요. 이제 마감하시고 청소하시고 정돈하고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나 봐요.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저도 더위를 정말 많이 타는 체질이어서 빨리 가을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진짜 가을 안에 들어선 것 같아요. 에어컨 없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풀벌레 소리 가득한 밤 꿈음과 함께 꿈음속으로 님도 보내주셨고요. 세 곡이었습니다. 9006번으로 정해주신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이승철의 My Love,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더너츠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의 바보.

0: 어머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

0: 동결건조기는 일신파이어닷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끝곡 4943번으로 정해주셨네요. 한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지능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는 지금 병원 침대에서 꿈음을 듣고 있습니다. 옆에 제 친구인 미니 라디오가 있거든요. 듣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 버립니다. 7483님. 좀 일찍 읽어드릴 걸. 주무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입원 중이신 것 같은데 얼른 잘 회복하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깨어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 노래는 883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창문을 다 열어놓으니 시원하네요. 아내하고 듣고 싶습니다. 버스커 버스커 여수 밤바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문을 열어봤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9: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8: 익수 황진한
1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1: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0: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앤디님이 청해 주셨던 김유나의 야상곡 그리고 김건모의 버담소리 이수영의 굿바이였습니다. 버담소리 이거 추억의 노래인데요. 친구에게 불러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슬프다고 울어서 저도 바보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호님 두 분 다 너무 귀여우시네요. 그 친구

친구랑 아직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1년 전 캐나다 밴쿠버로 왔어요. 이른 아침입니다. 저녁형 인간이라 1년 넘게 꾸밈을 못 듣다가 아침형 인간으로 바꿔보려고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있어요. 그 덕에 꾸밈을 듣네요. 마리78님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한국에 계실 때는 늦게까지 깨어있어야 들을 수 있었던 꾸밈을 또 이제 아침형 인간으로 탈바꿈을 해서 이제 들게 되셨군요. 어쨌든 꿈을 듣기 위해서만은 아니셨겠지만 이렇게 애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한 번씩 안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딸아이랑 화장품 쇼핑도 하고 코인 노래방도 갔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비가일님. 세일 기간이라 한 가지 사러 갔는데 10만 원 가까이 사버렸어요. 그리고 노래방은 딸아이가 100점이 3번 나와서 추가곡 부르니 목이 아픕니다. 하셨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았겠네요. 3번이나 100점이 나오다니. 가을이 왔는데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바지 2벌과 블라우스, 셔츠 2벌을 샀습니다. 이렇게 우선 가을 맞이를 시작하려고요. 8686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이 노래는 쪼꼬님이 청해주셨어요. 윤건, 김현우가 함께합니다. 갈색머리.

서현진, 유승우, 사랑이 뭔데, 그리고 K-Will 오늘부터 1일이었습니다. 밥 안 먹는 아이를 위한 바나나를 사러 나왔다가 밤바람이 좋아 정처 없이 걸었는데 집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네요.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음 들으며 가볼게요. 4751님, 얼마나 걸어가셨길래 버스를 타고 오실 정도일까요? 지금 들어오셨는지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후야맘님도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공원에 산책 나왔는데 바람이 시원하니 좋습니다. 밤 운동하는 분들도 많고 얘기도 안 하고 나왔는데 집에선 아무도 안 찾네요. 지난주에 친정엄마를 마음 상하게 한 것 같은데 괜히 반성하게 됩니다. 엄마, 제가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짧은 며칠의 사연 속에 아들 때문에 속상한 마음, 아무도 안 찾는 가족들의 서운한 마음, 또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상념들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어요. 그렇게 또 복잡하고 안 풀리는 날도 있더라고요. 천천히 걷다가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내일은 조금 더 수월한 하루가 펼쳐지기를 바라봅니다. 박텔러님, 인천 송도 가는 버스 81번 탔는데 제가 듣는 방송에 메들리처럼 나오는 뜻해서 들으니 같은 방송을 듣고 있어요. 기사님 멋져요. 좋아하는 방송 틀어주셨어요. 아, 돌림 노래처럼 조금 시차가 있어서 라디오로 듣는 것과 레인보우 앱으로 듣는 것과 몇 초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잘 들어가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래 아까 신청하신 분이 바위나리님이 청해주셨네요. 이승기의 음성입니다. 되돌리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박효신 추억은 사랑을 닮아 였고요. 정화님, 항상 이 시간에 제 옆에 있어준 꿈은 허디 고마워요. 요즘 이래저래 마음이 힘든데 그냥 위로가 됩니다. 더 유난히 힘들었던 오늘 혼자서 조용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악뮤의 노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준비했어요. 푸른 꿈은 팬님이 가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함께한 두 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이거 안 하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는 날은 안 행복한 거였냐고. 아,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뒤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좀 마음이 급하면 짧게 인사를 하는 편입니다. 항상 행복하게 두 시간 보내고 있어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두 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이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남자들은 꼭 여자 헤어지고 나면 좋아 보이고 막 그러죠? 있을 때 잘해야지 말이야. 자, 다음 곡도 버벌진트입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 남자 성격 A형일 것 같아. 그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지만 되는 일 하나 없는 의료기기 세일즈맨 크리스. 생활고에 지친 아내는 그를 떠나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였지만 그의 곁엔 아직 아버지 손을 꼭 잡고선 아들 크리스토퍼가 남아있었죠. 이대로 무너질 수 없기에 아버지 크리스는 아들의 눈을 보고 얘기합니다. 넌 꿈이 있어. 그럼 그걸 지켜야 해. 사람들은 네가 그걸 할 수 없다고 말할 거야. 누구도 네가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내버려 두지 마. 답을 찾는 법을 알고 있고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는 사람. 크리스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힘, 희망 아니었을까요?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두드리고 도전하며 뛰어들 줄 아는 용기로 오늘도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일 최강의 영화 음악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원더풀 데이즈 중에서 이승열 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어디를 막 이렇게? 네, 언젠가는요. 오늘은 9월의 첫 목요일이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송출은 안 되고요. 매달 월요일, 매달 목요일, 첫 번째 목요일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 레인보우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송출되니까, 그 어플 들어오시면, TV 모양 클릭하시면, 원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 딸기 산더님, 강디 오늘 청담동 며느리 스타일이신데요. 그런가 봐요. 저는 늘 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떤 날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많은 분들, 마주치시는 분들 눈빛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맨날 마주치는 분들인데도, 오, 오늘 정말 예쁘다고. 네. 목요일은 예쁜 옷 입고 예쁘게 꾸미는 날입니다. 네.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입니다. 11월의 햇빛님. 강희님, 라디오 보라로 뵈니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반갑습니다. 체험맨 보라로 첫 글을 올리네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남현서님은 개인적으로 어저께 제작 발표회보다 오늘이 더 이쁘신 듯. 아,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영화 행복을 찾아서

이야기로 시작했죠. 6821님이 아, 행복을 찾아서 진짜 좋아하는 영화예요. 아이를 데리고 노숙을 이어가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도 지치고 무기력할 때마다 보는 영화예요. 애정하는 영화가 오프닝에 소개되니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제 영음 늘 빼먹지 않고 듣습니다. 너무 소중한 한 시간이에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 영화에서 그 부자지간으로 나오는 그 아들이 윌 스미스와 그의 실제 아들이어서 화제가 되었었죠. 네. 제이든 스미스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배우 겸 래퍼, 패션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극 중에서 아들에게 하는 대사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준달까요? 저는 클로저 어저께 제작 발표했고, 이제 연습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연기자 최강이고, 라디오 최강이 영화 음악 DJ이죠. 네. 근데 DJ를 하면서 이제 연극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연극의 이름이 클로저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작 발표회를 했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나 역이란 말이에요. 클로저에서. 그런데 저도 이거 연극을 하면서 20대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연극을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클로저에는 레리 안나, 댄 앨리스가 나와요. 댄 앨리스는 20대고, 레리 안나는 이제 30, 40대인데, 레리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안나로서 앨리스를 볼 때, 과거에 저에게 해주는 얘기처럼 그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자지간의 마음을 보는 눈빛, 느낌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프닝으로 좀긴 얘기지만 저 에피소드를 살짝 얘기해드리면 그 연극 연습할 때마다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들. 네. 그게 너무 귀엽고 순수하고, 네. 하나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참 좋아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도 행복하고, 거기서도 행복하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잠시 후엔 영화 퀴즈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그득그득 받아가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9390,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 오세요.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파블로 베르에르 감독의 무성 애니메이션이죠. 로봇 드림. 무성 애니메이션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런 애니였어요. 중에서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딱 이맘때 노래잖아요. 네. 이 노래는 로봇 드림을 보기 전과 후 들을 때 느낌이 확 달라져요. 분명히 신나는 노래인데 영화를 보고 들으면 한때 가깝고 소중했던 누군가가 떠오르고 아련해진다는 분들 많으시죠? 함께 들었던 노래로 기억나는 사람, 또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케이시 앤더 선샤인 밴드의 부기 슈즈였습니다. 영화 인턴 중에서 들려드렸어요. 인턴이 오늘 16일에 한국판으로 리메이크해서 개봉하던데 너무 기대돼요. 혹시 예고편 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로버트 드니로가 했던 역할이 그 인생 경험 베테랑이자 막내 인턴, 그 벤 역할이 배우 최민식 씨, 그리고 앤 해서웨이가 연기했던 자수성가한 젊은 CEO 줄스는 배우 한소희님.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한 캐스팅이라고 느껴지는데, 특히 개인적으로 그 한소희님의 그런 약간 그 커리어 우먼 그런 룩, 그 오피스 룩. 그렇게 약간 오히려 되게 MG룩 같지 않고 그렇게 갖춰준 룩을 입었을 때 저는 한소희 배우가 너무 예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볼 수 있게 돼서 참 기대돼요. 여러분도 예고편 보셨나요? 실버 인턴 최민식 씨가 회사 책상 위에 크림빵이랑 보온병 그리고 필통을 올려두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원작이랑은 또 다른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만의 그런 K-직장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아, 많이 공감도 하고 뭉클도 하고 또 위로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에 맞게 바뀐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아, 기대됩니다. 한국판 인턴만의 감동과 재미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김수아님, 운전하면서 듣다가 사무실 도착하자마자 보라 켰어요. 강디 보고 싶어요. 카메라 아이컨택까지 해주시다니 아이돌이세요? 너무 예쁩니다. 부러워요. 하셨습니다. 아니 여기 스튜디오, 이 생방 스튜디오 그 카메라가 약간 위에서 찍고 있어서 아래만 보면 잘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굳이 보라 켜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청개구리님, 오늘 완전 가을 날씨네요. 그렇다면서요? 저 둔감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오늘 헤어메이크업 하고 왔으니까 메이크업 선생님이 아침에 나오는데 반팔 입고 나오는데 쌀쌀했다고 약간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겨울이 가는군요. 아, 겨울이래. 여름이 가는군요. 오, 빨리 음악 들어야겠다. 땡돌맘님,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강디님 너무 이쁘시네요. 오늘 신랑이랑 캠핑 가면서 듣고 있어요. 우와, 캠핑. 캠핑은 한여름보다 이렇게 약간 그 날씨의 경계가 바뀔 때 참 좋죠. 오랜만에 라디오도 듣고 날씨도 좋고 행복합니다. 행복하실 것 같아요. 또 사랑하는 그이랑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호니 아빠님, 11시 알람 맞추고 듣는데 아들이 알람 제목 최강이라고 저장된 거 보고 애인한테 연락 온다고 오해를.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카무루룩님, 가을가을하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해수욕장, 한악의 해수욕장 둘레길 걷고 싶으나 현실은 책상과 모니터 세상이네요 하셨습니다. 한악에가 오탄가 하고 빼고 읽었는데 인천 영종도 쪽에 있는 해수욕장이군요. 아, 영종도는 아는데 그렇군요. 둘레길 걸으면 너무 좋겠다. 네, 해수욕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산책 느낌으로 바닷가 둘레길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멀지도 않은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학의 둘레길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바로 어제 개봉한 존 카니 감독의 영화죠. 싱어게인 중에서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듣겠고요. 그 다음으로 들을 곡은 Once 중에서 글렌 한사드,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Falling Slowly 듣고 올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들으신 곡은 영화 원스 중에서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Falling Slowly 였어요. 오늘은 가을이 오는 느낌이 들어서도 그렇고 네, 좀 다른 느낌이지 않으세요? 글렌 한사드가 곁에 없다고 느껴지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앞서 들은 곡은 바로 어제 개봉한 영화 싱어게인 중에서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였습니다. 원스와 비긴어게인 싱스트리트까지 국내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존 카니 감독의 신작이에요. 네, 데니 역을 연기한 닉 조나스는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 1원이기도 하죠. 형들과 함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다가 수년간 활동을 멈추면서 각자의 길을 걷기도 했는데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경험을 실제로 살아본 사람은 아마 손에 꼽을 텐데 내가 그중 하나인 것 같다 라며 매일 수많은 신곡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매번 자기를 증명해내야 하는 뮤지션의 압박 이라는 게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현실이겠죠? 네. 마침 또박이님이 또 개봉날 맞춰서 싱어게인 보셨다고 하셨고 3600님 길게 문자 주셨어요. 영화를 보면서 같은 노래라도 누가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또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른 노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점이 참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믿어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친구와 가족이 있다면 그럼요. 그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라 어쩌면 충분히 성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엔딩 장면이 참 좋으셨더라고. 감동적이기도 했고 여운도 오래 남았다고 하셨어요. 마저 다 읽고 싶네요. 영화를 보고 나니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엔딩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참 자상도하게 리뷰 이렇게 팁 주셨어요.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영화 최영음에서 드리는 영화 선물이에요. 무명 가수 무명의 축가 가수 릭과 한물간 팝스타 데니가 우연히 만나 함께 쓴 단 하나의 노래로 엮이게 되는 이야기죠. 바로 방금 전 이야기한 그 영화 싱 어게인 여러분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싱어게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90입니다. 자, 그럼 이제 키즈플러 가보실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영화 상식도 쌓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영화가 좋다, 퀴즈가 좋다.

지난주에 객관식으로 퀴즈를 드렸더니 레인보우에 이런 도발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두근두근님, 체험 수준이 있지. 객관식 문제는 거부한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관식으로 준비했어요.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극장가에서는 사랑의 핫쇼핑 시리즈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름하야 사랑의 핫쇼핑, 이것 보석의 전설. 여기서 이것은 고등어나 꽁치랑은 체급이 다른 바다에 사는 포유류입니다. 싸우면 새우 등이 터져요. 그럼 첫 번째 영화 퀴즈 힌트 나갑니다. 이것이 등장하는 영화 프리빌리 기억하시나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12살 소년 제시와 수족관에 갇힌 윌리가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였죠. 프리빌리보다 아바타가 익숙한 분들은 아바타 물의 길에 나오는 툴쿤이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툴쿤이 오늘의 정답을 닮았거든요. 이번엔 한국 영화로 가보겠습니다. 최인호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한국 영화 이것 사냥은 배우 이미숙과 안성기 더불어 가수 김수철 씨가 병태역으로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 제목과 동명인 송창식 씨의 노래가 히트를 하면서 이 영화 주제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눈치 못 채신 분들은 큰 맘 먹고 마지막 노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무신화처럼 숨을 쉬는 아 땡땡이 잡으러. 예.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프리빌리, 아바타 물의 길, 툴쿤, 핫쇼핑, 이것 보석의 전설과 이것 사냥, 공통적으로 연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선물 딱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희 주간식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하츄핑,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중에서 힘, 사랑의 빛, 그리고 아바타 물의 길 중에서 위켄드의 Nothing is lost, You give me strength였습니다. 1호님, 주간식이란 말이지, 고래? 고래겠군이라고 하셨어요. 약간 저희 연습실에서 오만석 씨가 많이 하는 개그인데요. 네. 깡하늘님, 이 정도면 객관식과 뭐가 다른가요? 정답 그래요. 아니 여러분, 선물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청취층이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3337님, 강디님 노래 너무 잘하세요. 아 이거 뭐지? 아 진짜. 네 이거 뭐죠? 네. 그 바람에 정답 알았어요. 정답은 고래죠. 칭찬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하네. 윌러님 고래고래 소리쳐봅니다. 7544님 정답 고래요. 커다란 덩치에 비해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그 동그란 등에서 뿌 하면서 물이 슝 쬐끄맣게 나오는 게 너무너무 귀엽죠? 맞아요. 정말. 물망초님, 저요, 정답은 고래예요. 저는 고래하면 어렸을 때 읽던 피노키오 생각이 나요. 저도 항상 그런데. 진짜 큰 고래 뱃속엔 피노키오가 있는 거 아닐까 했던. 맞다.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있었지. 저는 고래 따로, 피노키오 따로 생각했네요. 저는 성경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요나랑 헷갈렸던 것 같아요. 0321님, 정답 고래입니다. 하셨네요. 지금 고딩이 된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고래라고 하셨어요.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최강의 영화막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0: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3: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마침 유경준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영화 그랑블루 중에서 그랑블루 서곡 띄우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내일에서 만나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635.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넣는 이름이나 표시를 워터마크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내 것이다 라고 표시해 두는 거죠. 옛날에 종이를 만들 땐 종이 재료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여서 문양을 넣어 만들었는데요. 종이가 마른 뒤에도 빛에 비추면 그 자국이 은은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워터마크라는 말이 유래했죠. 매일의 일상에도 하나씩 남는 흔적.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투명하고 든든한 방패. 나만의 그런 표시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진 속 워터마크가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알려준다면 내 삶의 워터마크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말해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소유를 주장하기보다 이 순간 이곳에 나는 사랑으로 참여했다 라는 증거로 남는 거죠. 진심을 전하고 마음을 다해 살아온 표시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남길 흔적도 오래도록 아름다운 무늬로 비치기를 바랍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워터마크. 네. 저도 처음엔 워터파크인 줄 알았습니다. 워터마크예요. 그러니까 워터마크라는 게 단순히 이 내 것이라는 표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도 저마다의 흔적이 하나씩 남아있죠. 진심을 다했던 순간들이 그 나만의 흔적으로 남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갈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스페셜 DJ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 시간이 기분 좋은 흔적으로 남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E플랫장조 오프스 넘버 33의 2번 농담 중에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칸타빌레 카잘스 쿼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734님 벌써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꽤 괜찮은 아침을 맞이하게 해준 오빠의 일상이 항상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별일 없는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기 더 쉬울 테니까요. 그리고 지나서 생각해보면 별일 없이 지나간 하루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행복할 순 없겠지만 대체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멋있고 생각보다 여리고 많이 귀여운 권영 배우에게 언젠가 더 좋은 날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익명이고 싶은 팬이. 아, 감사합니다. 아, 왜 익명이실까요? 궁금하네요. 2734님. 아, 이렇게 너무나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래요. 제가 생각보다 여리고 많이 귀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이현경님, 안녕하세요. 오늘 건디 마지막 날이라 아쉬운 마음에 다른 일 제쳐두고 듣고 있어요. 곧 다시 만나길 바라고 건영님도 아당님들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4534님. 안녕하세요. 오늘 스티 박건영님 마지막 날인데요. 제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건영 배우님과 함께한 아당 즐거웠어요. 4534님 이름을 안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치레이님, 건영님 오늘 마지막이시군요. 박력 있는 멘트 또 만나요. 정원님의 부드러운 멘트와는 다른 색깔이라 집밥 먹다가 가끔 외식하는 것 같은. 예, 감사합니다. 그 외에 효천님, 윤경님, 달빛산책님, 도서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들으시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E플랫장조 도이치 넘버 929번 중 2악장 안단테 콘 모토를 폴로레스탄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시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E플랫장조 도이치 넘버 929번 중 2악장 안단테의 건모토를 플로레스탄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7522님 건영님 안녕하세요. 이틀 전부터 식탁에서는 핸드폰 금지를 비장하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게 밥을 후다닥 먹고 얼른 자기 방으로 줄행랑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서로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역시 핸드폰이 세계 최강자임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그 6살짜리 딸은 핸드폰이 없으니까요. 5학년짜리 아들과 저와 아내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핸드폰 치우자, 밥 먹는 동안 핸드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사실 이 부모들이 이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질문도 너무 어려운 질문 말고 이 스몰 토크 같은 이런 자잘한 수다 같은 얘기들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처음에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핸드폰 없애자고 이제 밥 먹자, 얘기하자 이랬는데 야구

하는 날이었거든요. 저녁에 야구 중계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 정말 뭐 그랬습니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팬님, 저는 건영님과 헤어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곧 또 오실 거니까요. 아, 저 곧 또 오나요? 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망고 아빠님, 지하철 타기까지 40분 동안 버스에 서 있느라 인사를 못 드렸네요. 건영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같은 5학년 학부형으로서 앞으로도 좋은 활동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꽤 오래전 1학년 도덕 교과 수업 중에 생애주기 그래프 만들기라는 활동을 하였다. 그래프 중간에 선을 하나 그은 후 그 중간선보다 높은 부분에는 내가 기뻤던 일들을 기록하고 중간선보다 낮은 쪽에는 슬펐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활동이었다. 가장 슬펐던 일은 가장 낮은 위치에, 가장 기뻤던 일을 가장 위쪽에 그리면서 14년 동안 지나온 생을 돌이켜보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었다. 교실을 돌며 학생들의 활동을 살펴보던 중 가장 슬펐던 날에 의외의 글을 쓴 학생을 발견하였다. 보통은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친한 친구가 멀리 이사갔을 때 등을 가장 슬펐던 날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기록한 내 생의 가장 슬픈 날은 바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다. 그 학생은 동심 속의 환상이 깨져버린 때를 가장 슬펐던 날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내심 기발하기도 하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게 하였다. 학생의 발표 후 다른 학생이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선생님, 저는 아직도 산타클로스가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믿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슬픔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가진 사적인 경험과 감정에 따라 슬픔을 느끼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산타클로스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동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가상인물임을 깨달은 순간을 가장 슬펐던 일로 꼽은 그 학생은 나에게도 잠시나마 있었을 동심의 세상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친구의 발표 후에 손을 들어 자신은 아직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는다고 항변한 친구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그 학생만이 알 것이다. 그러나 아직 산타클로스가 실존 인물이며 크리스마스 전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작은 양말 속에 선물을 놓아두고 간다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빌 게이츠는 당신 안의 어린아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하였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는 마음, 늘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넘치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들에게는 우리 안의 어린아이를 늘 간직하는 마음이 교직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자기 만족이 아닌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 학생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위해서 교사도 늘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누엘 퐁세의 작은 별, 조슈아 베르바이올린, 마이클 스턴 지휘의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강승태, 김민수, 김혜성 등 도덕 윤리 선생님 13명이 함께 쓴 책 나는 도덕 윤리 교사입니다 중 도덕 교사 강승태님의 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살면서 현실을 알아가는 것만큼 어린 시절의 설렘과 순수함도 또 그만큼 사라지는 게 어른일까요? 그래서 가끔은 작은 것에도 기대하고 기뻐하던 마음을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도 중요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만큼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었던 마음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저도 지금 제 아들이 산타클로스를 분명히 지금 뭔가 깨달은 것 같은 눈빛이 있거든요. 근데 선물은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아직 제 앞에서는 믿는다라는 그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좀 가정교육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우리 애들만 산타클로스는 아직 있지 이렇게 뭔가 마음을 계속 동심을 채워주는 건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교에 가서 애들끼리 다툼이 없는데 분명히 우리 아빠가 산타클로스 있다고 그랬는데 쟤네 아빠는 산타클로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일 경험하셨죠? 네. 아일랜드 민요 들을까요? The Solly Garden 이명주의 노래입니다.

아일랜드 미녀 더 셀리 가든 이명주의 노래였습니다. 초아님께서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네요. 너무 작게 볼륨 올려달라.

일 들으신다고 막 얘기해 주시고 볼륨 조금만 더 올려 주십시오, 기사님. 리나님께서 박스타님 앞으로 무슨 공연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도 호감이었지만 이제는 막막 내적 친밀감이 쌓여서 건영님 공연 마구 보고 싶어요. 네, 앞으로 공연을 계속 하겠죠.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많은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내적 친밀감이 많이 생겼어요. 네. 노래 들으시죠. 제가 이거는 이제 스페셜 DJ 첫날, 막 굉장히 더웠던 날 우리 PD님께 신청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틀어주시네요. 영화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 OST 중 메인 테마. 이게 이제 영광의 탈출이잖아요. 우리가 무더위에서 이제 탈출할 기념으로 제가 좀 신청을 했는데 이제 틀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영화 영광의 탈출 OST 중 메인 테마 들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짧은 음악을 이제야 틀어주시다니요. 어떠셨습니까? 이 음악이 굉장히 옛날 사운드 같은 그 질감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뭐 얘기하면 다 이제 아시겠지만 옛날에 주말의 명화 그 시그널 뮤직이었죠. 명화 극장 아닙니다. 주말의 명화입니다. 아, 명화 극장인가요? 아, 피디님 자꾸 허위 정보를 하네. 온세미로님께서 운동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주유하러 왔는데 주유소 사장님도 아름다운 당신에게 팬이네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굿이에요. 아, 주유소에서 크게 틀어놓고 들으시는군요. 아, 아주 그것도 묘한 매력이 있을 텐데요. 감사합니다. 하늘바다님, 재직 시절 결근한 선생님을 대신해서 어쩔 수 없이 보강이나 대강을 들어야 할 때가 덜어 있었습니다. 본 수업보다 더 철저하게 수업 준비를 해서 심호흡을 한 후 교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던

이명과 헌호성이 기억나네요. 분위기 파악할 나이가 된 고등학생 녀석들인데도 본 수업 과목이 무엇인가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하물며 수년간 애청해온 아당지기들이 많은 이 프로의 스페셜 DJ라니 부담이 좀 있으셨을 텐데 티나지 않게 진행을 잘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아, 하늘바다님께서 무슨 과목을 하셨을까요? 이게 학생들이 비명과 환호성을 지른다는 건 이거 굉장히 좋았다는 거잖아요. 하늘바다님 수업이 인기가 많으셨던 선생님이셨나 봐요. 저는 부담은 없었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프로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왔지요. 그렇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부 끝곡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조 쾌엘 넘버 216번 중 1악장 알레그로, 크리스티안 테슬라프의 바이올린과 지휘, 도이치 카머 피라모닉 브레멘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10시부터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CBS 레인보우 앱 오른쪽에 TV 모양의 아이콘 보라가 뜰 텐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말의 명화이냐 명화극장이냐 의견이 분분한데요. 빨리 정답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고은 씨, 김민기 작곡 가을 편지, 김민기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아, 선곡 가을이 와르르 쏟아지네요. 보헤미아 님께서. 그렇죠. 노래 한 곡에 갑자기 가을이 확 쏟아집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바람은 선선하고 햇빛은 따뜻하더라고요. 하늘은 파랗고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네.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오른쪽에 TV 모양의 아이콘 보라가 뜰 텐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데이비드 E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첼리스트 심준호의 협연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이 연주되죠.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교회음악 전문 합창단이죠. 칸티쿰 합창단의 공연에 초대합니다. 스칼라티의 스타바트 마테르, 로시니의 작은 장엄 미사를 노래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입니다. 아드리앙 페르시옹 지휘의 부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리죠. 박혜지의 타악기 협연으로 웨트베시의 말하는 드럼을 연주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에 초대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0번, 11번, 15번, 18번을 들려주죠.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스트링 체인버 오케스트라 앙상블 밴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의 협연으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백암 아트홀입니다.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데뷔 70주년 기념 무대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20번, 브람스의 4개의 발라드를 연주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평택 아트센터 대공연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벨의 현악 사중주 F장조 중 2악장 생기 있고 리듬감 있게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보라들을 지금 보고 계시네요. 8824님께서 와 건스타님 오늘도 잘생긴 거 축하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 진짜 최고네요. 준비해 주신 아당 사랑합니다. 예 축하 받겠습니다. 유리님 새 옷 입고 오셨나요? 잘 어울리세요. 아 새 옷 아니에요 이거. 좀 됐습니다. 빵숙이님 나도 모르게 손 흔드는 중. 저도 여러분들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이시지만. 갬성별님 뿐이님 이병희님 산정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보이는 라디오 잘 보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6776님 애청자입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사정에 조금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이제야 보냅니다. 작년에 건영님 브로드웨이 42번가 커튼콜 탭댄스가 생각납니다. 저희를 흥겹고 웃게 해주시던 박수유도 언제나 힘이 되는 방송입니다.

그 브로드웨이 40분간 공연에서 저는 사실 탭댄스를 추지 않는데 이벤트로 특별 이벤트로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커튼콜 때 보여드렸죠. 아 그때 저도 생각이 나네요. 원래 제가 아침에 잘 이렇진 않은데 오늘 보러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몸이 어저께 그래서 그랬는지 좀 부었네요. 여기 안정적인 방송 진행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주세요. 여기 안정환 형 닮았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 파마 안 했고요. 원래 살짝 옛날엔 직모였는데 지금 조금씩 꼬부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음악 들으시죠. 슈베르트의 극부수음악 로자문데 도이치 넘버 797번 중 간주곡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슈베르트의 극부수음악 로자문데 도이치 넘버 797번 중 간주곡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2824님께서 외손녀 등원 후 율동공원 산책하려 합니다. 산책하는 주변 분들께 방해되지 않을 만큼 적당한 볼륨으로 2-3일 동안 비 온 후 청명한 날씨에 감사한 날입니다. 베이스톤 박건영님 감사해요. 그렇죠. 비가 며칠 동안 왔다가 이렇게 맑아지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산책 잘 하시고요. 나은서님, 스디 박건영님 11일간 고생하셨어요. 시댁 일 보러 간 중에 준비하느라 듣기 모드였네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또 배워요. 뭘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요? 생각나시면 다시 문자 주십시오. 뿔테 안경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가지고 왔었는데 썼다가 벗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순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경을 쓰면 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노안의 시작인가요? 아, 그렇다고요? 이렇게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기 있습니까? 그렇다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헨리 비숍의 보라 저 다정한 종달새를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헨리 비숍의 보라 저 다정한 종달새를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아 제가 노안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은 좀 많이 반가워하시네요. 저는 사실 시력이 1.5, 1.5입니다. 네. 가까운 거 먼 거 다 잘 보이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것도 노안의 과정이겠죠. 1128님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더 좋아요. 일하느라 듣지는 못하지만 살짝 구경했어요. 부어있는 얼굴도 귀여우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참 왜 여태까지 괜찮다가 보이는 라디오 전날 이렇게 붙는 겁니까? 풀꽃님 오랜만에 참여해봅니다. 관영님 참으로 반갑습니다. 전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휴양차 운동 중입니다. 제가 좀 아팠거든요. 언제나 고향 같은 아름다운 당신에게 사랑합니다. 휴양 운동을 가셨군요. 한 달 동안 많이 건강을 회복하셨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려서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미소별님, 권영님 보며 채팅

한창 보다가 아들 때문에 상한 기분도 상쾌해졌어요. 감사해요. 그렇죠. 뭐 살다 보면 그렇게 막 화가 오래 지속될 일은 없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거죠. 다행입니다. 기분이 상쾌해지셔서. 음악 들려드릴게요. 쇼팽의 왈츠 1번, 2플랫 장조 오프스 넘버 18번, 화려한 대왈츠, 스타니슬라프 분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왈츠 1번 E플랫 장조 오프스 넘버 18번 화려한 대왈츠 스타니슬라프 분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희나리님, 박건영 배우님, 나무 위키에 의하면 4.5kg 우량아로 태어나며 범상치 않은 체격이었다고. 네, 저도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데이터가 쌓여서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힘드셨다고. 네. 엄마한테 효도해야 됩니다. 슈가정님, 진료 받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기셔서 아픈 것도 싹 다 나을듯요. 오늘은 기분이 다운돼 보라보며 릴렉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생겨서 아픈 게 싹 다 나았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오늘은 기분이 다운돼서 보라보며 릴렉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지금 괜찮으신 거죠? 슈가정님? 몽키 딸기님, 아들이 어린 시절 건영님 참 좋아했는데 지금 군복무 중이에요. 계속 좋아할게요. 아, 오늘 사연 재밌는데요. 그냥 아들이 좋아, 그러니까 아들이 저를 좋아했는데 지금 군복무 중이고 계속 좋아할게요. 아, 이게 아 시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고맙습니다. 군복무 건강하게 잘 마치시고 계속 좋아해 주십시오. 5391님, 22년생, 23년생, 연년생 딸 둘이 폐렴으로 입원하게 됐어요. 아픈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이 지내다가 잠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겨두고 새 차를 맡기러 나왔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이라 그런지 힐링되는 기분이네요. 아이들이 빨리 건강해져서 다시 웃으며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라디오 잘 듣겠습니다. 요즘에 그 제 주변에도 이제 제 동료들 아이들이 있잖아요. 폐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환절기라 그런지 아니면 어쨌든 어린이집 가고 막 그럼 이 전염병이잖아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겨두고 새 차를 맡기셨군요. 라디오 끝나는 시간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달이어 소프라노 루스 앤 스웬슨 워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다리어, 소프라노 루스 앤 스웬슨, 워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 뮤지컬 시카고 중에 올드 재즈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리베란테 김지훈 씨가 여러분들을 찾아오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김정원 씨는 이제 9월 14일 월요일 방송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장천홀에서 연주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연주 아주 감동적으로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까지 스페셜 DJ로 함께 했는데요. 행복한 시간은 정말 찰나처럼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다시 레인보우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당을 또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5, 6, 7, 8.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를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댈 곳 없이 떠돌던 이들도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께 가장 약한 부분을 아뢰입니다. 주께서 손을 얹고 치유하여 주소서.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노래하며 길을 떠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나그네와 같은 내가,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119편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523장 찬송 함께합니다. 챔버 코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거룩하게 하소서 박상희의 찬양으로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홍지승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늘 소리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먼저 보내드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인천 장로 성가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와 멀어져 백나목의 찬양으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 합니다. 먼저 최희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들으시고요. 강찬의 섬김 이어서 함께 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이 세상의 친구들 임정근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저장미꽃 위에 이슬. 고주희의 해금 연주, 노선민의 보컬, 그리고 윤상익의 기타 연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민호기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김미현이 부른 하나님의 나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4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유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바른 믿음, 바른 분별력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의 날, 주님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날은 하늘의 천사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종말이 몇 월 며칠에 온다거나 환상을 봤다거나 요한계시록을 계산해 특정한 날을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멸망할 자들이 있음을 가르치며 강하게 교훈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도 이만희, 장길자 등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젊고 똑똑한 청년들이 이런 이단을 믿고 따릅니다. 이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인내와 순종으로 고난과 박해를 견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리 위에 바른 믿음을 세우고 분별력 있게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헛된 것을 따르는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CBS 여성 합창단이었고요. 김성수의 찬양으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사랑하심을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김도현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어서 할렐루야. 굿송 보컬 지미선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골리앗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청동기 시대의 거인 전사였다. 골리앗은 거구였으나 결국 미래의 이스라엘

왕인 다윗에 의해 쓰러졌다. 다윗은 둥근 돌 하나를 던져 골리앗의 양쪽 눈 사이에 맞췄다. 골리앗과 비슷하게 골리앗 사회도 청동기 시대에 시작됐고 그 규모가 대단하며 폭력에 의존하는데 뜻밖에도 취약한 경우가 종종 있다. 로마인이 그랬듯이 노예를 십자가형으로 처벌하는 행위, 과거에 미국이 그랬듯이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행위, 이런 행위에는 폭력의 위협으로 강요되는 상명하복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력 구조는 무너질 수 있다. 고대 로마 사회처럼 말이다.

루크 캠프의 골리앗의 저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폭력을 거두시고 그 안에 평화를 약속하시는 주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우주호와 포항 아트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주는 평화. 나윤선과 국립합창단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재숙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크루스의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0: 이윤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나의 가는 길, 이윤수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경희.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아침에는 창문을 조금 오래 열어두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밀려들던 더운 공기가 이제는 괜찮은 바람이 된 것 같거든요. 물론 낮에는 아직 여름이 기세등등하지만 그래도 아침과 저녁만큼은 슬쩍 자리를 내주는 모양입니다. 조금 덜 뜨거운 햇살, 조금 덜 끈적이는 공기, 어제보다 조금 늦게 밝아오는 아침까지. 이런 걸 보면 계절도 떠날 때는 천천히 자기 흔적을 하나씩 거두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바람이 건네는 소리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날이 너무 좋네요. 기도 끝에 레인보우가 울려서 황급히 소리를 줄였답니다. 나우스님. 예, 아직 새벽 예배가 끝나기 전인데 이제 6시 그 레인보우 알람 설정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켜졌나 봐요. 놀라셨겠어요. 다우스님 신청하신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중국어로 부른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들으셨죠? 미소님, 벌써 9월 4일입니다. 날씨가 시원해졌죠? 수요일부터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일하면서 듣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땀이 나지만 이것도 감사합니다. 네. 부지런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방송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꼭 집중해서 들을 순 없더라도 이 방송을 틀어놓은 것만으로 난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이동하시는 분들 혹은 밤새 일하고서 슬슬 교대하시는 분들까지. 청취자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레인보우 앱 게시판 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은 메말랐고 사람들의 살림도 메말랐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통은 바닥을 드러냈고 기름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들과 마지막 떡을 나누어 먹고 나면 죽음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었죠. 그때 땔나무를 줍던 과부 앞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내게 먼저 주라.

선지자의 요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과부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먼저 내놓았습니다. 과부가 특별히 큰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몸에 배어 있던 오랜 습관이었죠.

떡을 먹은 선지자가 가서 밀가루 통과 병을 살펴보라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다 털어드렸잖아요. 과부는 말했죠. 반신반의하며 들여다본 통엔 놀랍게도 밀가루와 기름이 가득했습니다. 흉년이 끝나도록 그 공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요행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줌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믿음의 손 위에 조용히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기적이죠. 좋은 습관이란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우리의 손을 미리 열어두는 일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좋은 습관이 낳은 기적.

휴대전화 뒷자리 0584 쓰시는 분 회사 주차장에 도착해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영적인 한 끼 하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제가 차려놓은 영적인 이 한 끼? 식당 차림? 식탁 차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영양가 가득한 곡으로 준비해봤는데 스피릿 송 오다의 자비로운 주여로 배도 마음도 좀 가득 차셨기 바랍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금요일 아침 다산소리님 미나님 낭독한 시편 매일 듣고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어서 은혜가 되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과도 이 시편 낭독 들으면서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향기님도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잠언 등 다른 말씀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예. 여러분이 우선 시편 통독 들으시고 너무 좋았다는 반응을 보내주시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유튜브에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검색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듣는 분들은 제 목소리에 워낙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입니다.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청춘의 세월을 보내고 난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이 세 가지 정도 있대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할 걸, 더 많이 돌아다닐 걸, 더 낭만적으로 살 걸, 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만 돌아봐도, 그리고 지난 여름만 돌아봐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들이 많은데요. 마음만은 주말 모드로 이미 돌입한 금요일 아침,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많이 다니시고 낭만 가득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위로와 힐링의 팝송으로 닿는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들려드리면서 1부 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0: 홍티라운지는 신탁 M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병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 해.
13: 홈픽.
11: 와,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 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29살, 39살, 49살처럼 9로 끝나는 나이에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첫 마라톤 참가자 중에서도 이 9로 끝나는 나이의 참가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48%나 많대요. 9라는 숫자가 새로운 도전의 신호가 되기도 하는 거죠. 물론 나이처럼 특별한 숫자가 아니어도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거나 이직이나 첫 이사처럼 삶의 이정표를 만날 때면 아,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커진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계절이 바뀌는 9월도 우리에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대단한 결심 대신 미뤄둔 일 하나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어쩌면 오늘이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시작의 첫날일지도 모릅니다.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비다. 아, 진짜 뭔가 시작해야 될 것만 같은 등 떠밀어주는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8289님, 주디 저 올해 39이거든요. 근데 뭐 삶이 똑같아요. 바뀌는 게 뭐가 있나 싶은데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요. 찾아보면 뭔가 있을 거고요. 없으면 만들면 돼요. 우리 그 8289님은 나이도 39이시고 폰에도 9자가 들어가네요. 9로 끝나네요. 8289. 그리고 또 9월이니까 우리 8289님 비롯해서 주디스 여러분들 9월 핑계 삼아서 오늘 딱 하나씩만 다시 혹은 새롭게 시작해 보아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

0: 비타 마누카꿀.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5: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6: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5: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6: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7: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8: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안녕하세요.
13: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2: 완전 좋아요.
13: 연두리.
12: 잘 부탁드립니다.
1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서울

0: 오늘 아침은 진짜 시원하네요. 창문 열고 주디스와 아침을 시작합니다. 확실히 달라졌죠? 이제 아침에 창문을 열면 제법 선선한 공기가 훅 들어오는데요. 오, 조금 낯선해? 싶으면서 진짜 여름 끝났나? 살짝 아쉬움도 또 있고 그렇게 더워서 징글징글하다 했는데도 이제 다 갔나? 하면서 또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진짜 가을 아침이 되었다 싶어요. 브래드의 If, 그 전에 돈 맥클린의 빈센트는 734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1부 듣고 계세요. 49 주디스 총출동하셨습니다. 막 다 고백하고 계세요. 3796님, 저 49살이고요. 새아이 엄마입니다. 섬찌바이님, 저 49인데요. 제 목표는 50살 되기 전에 자격증 하나 따는 거. 오늘은 당장 미뤘던 새치 염색 하렵니다. 9608님, 49입니다. 내년에 퇴직을 계획하고 있어서 올해 새로운 거 해야 되는데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맞는 49이라면 확실히 더 생동감 있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49 주디스 여러분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금요일입니다. 이수경 네. 리포터는 주말에 좋은 계획 있나요?
1: 네,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저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씨인데요. 이번 주말 멀리는 가지 못하고 이 가까운 서울의 고궁 나들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0: 벌써부터 설레시겠는데요. 네. 이번 주말에는 불꽃축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불꽃축제 가실 것 같고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주말 포함해서 날씨 들어볼게요.
1: 네, 하루가 다르게 아침 공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기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습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서울 21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대구의 낮 기온은 27도, 대전과 부산 28도, 춘천 29도, 전주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제주도와 강원 동해안, 강원 산간에는 오늘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이 동해안과 제주도, 강원 산간 지역은 비 예보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내일과 모레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일본 쪽으로 향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주말 동안 강한 바람이 분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21.6도, 부산 25도, 광주 24.3도, 대구 23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산소님, 아싸! 오늘 주차장 한 자리 남은 곳에 기가 막히게 주차했습니다. 꺄! 근데 테이크업미도 나온다! 다 듣고 내릴게요! 아, 주차. 딱 한 자리. 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요즘에는 되게 별거예요. 어딜 가도 주차가 만만치 않은 곳이 많아서, 시간에 맞게 가도 주차 자리 찾다가 지각하는 경우 저 꽤 많거든요. 안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 되게 기가 막힌 행운이고, 또 그 행운에 더해서 산소님 좋아하는 아하 노래까지 나오다니. 오늘 너무 좋은 날입니다. 그, 신청곡이었는데요. 키드8773님, 불광천에서 한강까지 걸으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고, 7166님도 아하의 Take on Me 청해주셨어요. 그 전에 유리드믹스의 Sweet Dreams는 141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불금이라 설렘, 설렘송 투표 있는 날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파란색 투표창 있어요. 세 곡 중에서 주디스를 가장 설레게 하는 노래 한 곡을 선택해서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는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적어서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9750님, 언젠가 애견 동반 카페를 창업하고 싶어서 커피 바리스타 학원에 열심히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최애 노래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원래는 에드시런의 퍼펙트, 이 곡을 OTT에서 볼 수 있는 뮤지컬 영화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카멜라 카베요, 그리고 니콜라스 갈리친의 퍼펙트, 9750님의 꿈을 응원하며 전해드릴게요.

날씨가 먼저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은 음악. 오늘을 완성할 플레이리스트를 골라볼까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여은의 이젠 잊기로 해요입니다.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쓱 불어오니까 스쳐가는 지난 기억들 있지 않으세요? 이맘때 뭐 했었는데, 아 그때 너랑 나랑 그랬었는데. 신기하게도 계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는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노래가 보고 싶은 얼굴을 떠올리게 할지도 몰라요. 여은의 이젠 잊기로 해요.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를 이어가면 좋을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대박. 어제 자기 전에 화사의 굿굿바이 생각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들어야지 했는데 그대 아침에 나오네요. 구름맛 사탕님. 주디스는 통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여은의 이젠 잊기로 해요 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화사의 굿굿바이. 6889님, 이젠 잊기로 해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지난 여름. 이제 잊고 굿바이 하고 싶어서 화사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고 양평땡님도 같은 노래 청해 주셔서 이렇게 코디 완성했습니다. 두 분께는 커피 쿠폰 드릴게요.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 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1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11: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0: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1: 익수 황진안.
1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16: 노무법인 폐
15: 1544-7575.

0: 가구북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영화 위대한 쇼맨 중에서 This is me 민트초코님 신청곡 들으면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드릴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

0: 아파트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정부가 내년 법무부와 성평등 가족부 등을 세종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공공기관들도 이전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금융노조는 오늘 총파업을 강행합니다. 9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1% 이상 반등했습니다.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학교 시간을 3시로 늦추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과 돌봄을 혼동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 티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3,90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티빙은 고객 보상안으로 안심보험과 포인트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도서전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빵을 비롯한 책 관련 굿즈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지만 정작 성인 독서율은 지난 10년간 67.4%에서 38.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보기 위한 자리를 수십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다수 올라오고 원효대교 아래는 돗자리로 가득 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9도, 광주와 전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니차도 기아님, 오랜만에 휴일이라 아들 회사 데려다주고 우연히 라디오 켰는데 음악이 너무 좋네요. 지금은 공원에서 레인보우로 듣고 있습니다. 아, 요즘

0: 공원 산책하기에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데님은 아프리카 도입부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웅장해져요. 꼭 아프리카 초원을 달리는 느낌이랄까요? 주말 앞두고 좋은 음악 선물 감사합니다. 5626님께 감사해 주세요. 토토의 아프리카 5626님 신청곡이었고요. 9월 4일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는 오늘의 설렘송 투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곡의 노래 중에 가장 설레는 곡은 뭔지 주디스의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투표하시고 이유를 적어서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7: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6: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7: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8: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9: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불금이라 설렘.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뱀발몽님입니다. 특별한 순간에 만난 노래들은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세 곡의 설렘송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곡은 모네스킨의 백인. 남자친구랑 헤어진 날 혼자 어떤 바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피식 웃었지만 적재적소에 흘러나온 이 노래가 위로가 됐고 순간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곡은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길을 가다 버스킹하는 분이 부르고 있는 걸 듣고 홀린 듯이 발걸음을 옮겨 그 앞으로 갔었죠. 원래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느낌으로 부르는 걸 들으니 새로웠고 그 순간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곡은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가끔 저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들어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곡처럼 들려서 그 다짐이 흐려질 때마다 다시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오늘은 이 노래가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설레네요.

모네스킨의 백인,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불금이라 설렘, 설렘송 사연의 주인공은 뱀발목님이었고요. 순두부 외식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또리맘님이 오늘 아침 선곡은 머리를 살랑살랑 흔들게 해요. 좋다. 2763님, 아이고 셋 중에 뭘 어떻게 고르냐고요. 어렵죠. 오늘 진짜 다 좋죠.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모네스킨의 백인 고르신 분들. 햇살 한줌님, 제가 30년 넘게 들르는 라이브 카페가 있는데요. 역대 리드 보컬의 보이스 컬러가 장난이 아닌데요. 10년 넘게 원탑인 곡이 바로 이 곡 백인입니다. TMI로 김필님도 이 라이브 카페에서 배출되었답니다 하셨는데, 와 그렇군요. 혹시 뱀발목님이 우연히 들른 바도 여기? 그럼 정말 엄청난 우연이겠는데요. 라디오 몽글님, 올여름 살 좀 빼보겠다고 백인을 틀어놓고 열심히 홈트를 했습니다. 노래가 신나서 땀이 난 건지 더워서 땀이 난 건지 모를 만큼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열심히 땀 흘렸던 여름은 기분 좋게 보내주고 싶어서 이 곡에 한 표 던집니다. 다음 레이디 가가의 노래 투표하신 분들이에요. 음악이 좋아요님, 그녀를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스타 이즈 본 영화를 본 이후로는 팬이 되었습니다. 연기도 노래도 잘하는 그녀, 노래를 들을 때마다 영화 장면이 절로 떠오릅니다. 네, Always Remember Us This Way는 영화 스타 이즈 본의 OST였죠. 많은 분들이 또 영화 얘기해 주셨고요. 8640님, 남편과 만난 지 벌써 20년 됐어요. 아직도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마시던 커피 향이 기억납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노을이 지고 음악이 멈추더라도 나는 언제나 지금의 우리를 기억할 거야. 사랑해 남편. 이렇게 갑자기 또 냅다 고백해 주셨네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 다위나리님, 가사에 매료돼서 좋아했습니다. 누구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자는 가사. 그녀의 목소리로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설렘도 시작돼요. 얼마 전 작고한 돌리 파튼이 데모였다네요.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9213님도 잊어서 훌훌 털고 멋지게 하루를 사는 여자. 이렇게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 한 표 던져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설렘송 세 곡 중 주디스를 가장 설레게 한 노래 1위는 바로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무려 와 엄청난데요. 63.4%를 차지해서 1위 했고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2위 24.5%, 모네스킨의 백인은 12.1%로 3위 차지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스타 이즈 본 영화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레이디 가가에 한 표 던지고 응원하고 막 이랬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의 투표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혼자 막 속으로 레이디 가가 막 하고 있었는데, 오, 우리 또 통했네요. 자, 투표 참여해주시고 설레는 이유도 남겨주신 분들 중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디스를 설레게 하는 노래 사연과 함께 세 곡을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에 설렘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도 말머리 설렘 달고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피님 신청하셨어요. 제임스 모리슨, You Give Me Something.

가속팬님 아침 식사하면서 듣는데 밥보다 음악이 더 맛있네요. 이대뽕님, 오늘 선곡이 제 취향이라 오늘 하루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5359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트레인의 Play That Song은 보람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듣고 계세요. 사는 산인데 일산님, 우리 공주 방학 마무리로 중국 칭다오 와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7시 30분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일본 건너가는데 건강하게 열공할 우리 공주 파이팅하자. 이럴 때는 말이죠. 사는 산인데 일산님, 그 공주님 이름 한 번씩 적어주세요. 제가 이런 거 꼭 불러드리고 싶거든요. 쿠쿠님, 오늘 유독 노래가 너무 좋네요. 선선한 바람에 파란 하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 하늘 얘기, 날씨 얘기 정말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0504님, 바람이 솔솔 부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를 부르면서 등교하는 딸이 신청곡 보내달라고 하네요. 제이 래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같이 들을게요.

이미라 님이 가을가을함이 밀려오는 노래들로 가득한 아침이라고 하셨어요. 이미라 님 좋아해 주신 곡은 태연의 꿈, 동경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2691-5395님 신청하신 리알토의 Summer's Over 들으면서 금요일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1: 영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0: 상.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하순이 오기 전에 숲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작고 귀여운 동물이 있습니다. 겨울에 먹을 열매를 찾아 부지런히 운반하고 저장하며 월동 준비를 하는데요. 이맘때 숲속을 걷다 보면 먹이를 입안 가득 넣어 양볼이 볼록해진 이 동물, 바로 다람쥐를 만날 수 있죠. 다람쥐는 땅속에 먹이를 숨겨두는 습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매를 묻어두지만 어디에 숨겼는지, 심지어 숨겨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다람쥐가 잊어버린 도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흙 속에 남겨진 도토리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이듬해 봄에 어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다람쥐를 가리켜 소중한 숲의 파수꾼이라고도 하죠. 숲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귀여움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지켜주는 존재가 다람쥐라면 저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지켜드릴게요.